0: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해녀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1: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2: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3: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Coexistence with Haenyeo.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ways to coexist with Haenyeo. Kim Jae-an is one of them.
0: 산초. 오늘 물질 많이 있어요?
4: 나이 들어서 많이 못 잡았어.
0: 아이 무슨 꽃띠가 나이가 들어. 문어랑 물꾸러기. 물꾸러기 하나밖에 없네. 소라도 나 줄 수 있어요?
4: 응?
0: 소라. 전복도 있네. 전복이랑.
4: 전복.
0: 전복 몇 개?
4: 응.
0: 전복 좀밖에 없대.
4: 응.
0: 오늘 조류 셌어요?
4: 응?
0: 조류가 셌어, 물살이? 좀 셌지?
4: 되게 셌어.
0: 어, 그래서 많이 못 잡았구나. 응. 이게 큰 거?
4: 응.
0: 맛있겠다.
3: On days that Yang Yunjung dives, Kim Jae-an comes to buy murex and octopus from her.
4: 그 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어떻게든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싸요. 오늘 어쩌다가 보니까 돌 밑에 이렇게 있어서 재수 주니까 재수가 좋아서 잡았어요.
0: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해녀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이 해녀라는 거를. 근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내려가셔서 물질을 해오시는데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맞는 건가?
4: 아, 응, 그래서
0: 근데 여기 닿으면은 안 아파요 얼굴?
4: 이거 안 닿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 얘를 안 닿아.
0: 그래서 여기다 도수를 넣구나. 와, 최첨단이네.
4: 난 이 장눈을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짝으로 보는 거라.
3: Yang Yunjung began diving at 16, so it has been 65 years. She has lost vision in one eye, but her diving has not stopped.
0: 어떻게 이렇게?
4: 응. 안으로 숨 쉬어.
0: 하고 손 잡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4: 응.
0: 그러면 얼마나 참아요? 아, 이게 압착이 딱 되는구나. 응. 숨 쉬면은.
4: 그런데 저기 먹고 그저 뭐 비빔밥, 전복 비빔밥.
0: 응.
4: 그거는 얼마 받는데?
0: 왜?
4: 한 잔 먹어보려고.
0: 아 됐어, 그냥 왔어. 뭐 돈을 쓰려고 그래. 배고프면 오세요.
4: 아이고,
0: 네, 삼촌한테는.
4: 집에서 집에서 반찬 없으면 내가 애기갈비 같은 거나.
0: 뿔소라 세 개 갖고 와. 우리 물물교랑 교환하자. 뿔소라 세 개랑 그다음에 비빔밥 하나랑. 그 공짜 아니잖아. 제주도 할망들이 그게 확실하신 것 같아, 계산이. 공짜를 싫어하신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짜 안 드시더라고. 삼촌, 이거 오늘 얼마 드리면 돼요?
4: 15,000원만
0: 줘요. 15,000원? 알았어요. 좀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4: 얼마 드릴지 모르겠다.
0: 3kg 넘으면 내가 돈 더 갖다 드릴게요.
4: 아,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0: 넘을 것 같은데? 오, 3kg 더 될 것 같아, 문어.
4: 문어는 공짜.
0: 아, 진짜?
4: 응.
0: 말도 안 돼.
3: Kim Jae-an has come back after a pleasant transaction with Yang Yunjung. Kim Jae-an is making food with seaweed as its main ingredient.
0: 가파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조그맣게 가파도 미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0: 그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미역 맛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생미역은 이런 맛도 있구나. 제주도 미역은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미역을 제가 단면을 이렇게 한참 천천히 보니까 그 생미역을 제가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갖고 있는 그 기포 같은 게 좀 있어요. 미역 돌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주는 맛이 더 싱싱하고 더 부드럽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1: The Dor seaweed of Jeju-do Island grows in between the rocks under the sea during winter, so they are collected starting from February. Seaweed that grows in waters with strong currents are said to be more delicious. The coast off of Geumneung has strong currents.
0: 올해는 이 바다가 거의 미역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미역밭 완전히 예, 그런 정도로 미역이 풍년이어가지고 미역을 좀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생미역을 그대로 냉동을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서 건진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좀 그거 씻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음식을 만들죠.
1: There's something that Kim Jae-an must do before she makes seaweed soup.
0: 생미역 자체를 바로 요리를 하면은 그 미역의 맛이 너무 세서 그 쓴맛이 나요. 끓이면은.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차가운 물에 헹궈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역, 날 미역이니까 약간의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조금 죽이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미역을 볶아주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전복을 쓰고 그다음에 전복에서 가장 감칠맛을 폭발하는 게 내장이거든요. Gaeu
1: sauce, which is a mix of the intestines of abalone and buckwheat flour, is used not only in seaweed soup, but also in other dishes like bibimbap.

0: Seaweed soup was regarded as an accompaniment to rice. Now that it has met abalone and octopus, its presence offers a different vibe. In this bibimbap, Kaeu sauce, boasting the rich scent of the ocean, is used instead of gochujang sauce. What's the combination of seaweed soup, octopus, and abalone like?
1: 무슨 스펀지 씹는 느낌이거든요. 냉동 문어를 이렇게 우리가 숙회 먹다 보면 이게 너무 보들보들해가지고 먹기가 너무 편하니까 편하고 이게 좋으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생물 문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겠지.
2: 전복 내장 개우?
1: 아, 전복 내장 개우.
2: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풍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바다 향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1: 초장은 빠졌지만 뭔가 이게 그 이 지역의 특색의 어떤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2: 육지 사람들도 되게
1: 담백하고 그러면서 어떤

0: 바다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맛으로 잘 살린 것 같아 이런 것들은.
1: The hard work of Haenyeo in Geumneungni Village and Kim Jae-han's idea have created these dishes, and they're transforming the flavors of Jeju. In northeastern Jeju, at the end of Jocheon-eup, lies a fishing village named Bukchonni Village. In October, when fall is in full bloom, the Haenyeo in Bukchonni Village dive for top shells. This is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that is highly popular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visiting since the first floor turned into a performance hall and restaurant. The Bukchonni Village Haenyeo prepare food three times a day. Park Young-suk is one of them.
2: 아 오늘도 해녀들은 갔어요. 바다에 가.
3: 청춘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2: 아니 이거 해보니까 못 가지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 응. 여기를 도와줘야지. 그때는 물에 들 때라 보니까 바다에 다닐 때라 보니까 망설였지게. 어떻게 할까 해서.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이제 온 거 정착한 거고 하니까 또 우리 마을 이제 어촌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1: Resembling the fireplace of Haenyeo, this is a theater restaurant where you can enjoy a show and dinner prepared by the Haenyeo and young people in Bukchonni Village. The fusion dishes that use seasonal ingredients grown from Jeju-do Island and collected by Haenyeo from the sea are popular.
4: The 요리 컨셉은 제주 향토 요리에서 출발한다. 가 기본 모티브가 되고요. 대신에 향토 요리를 그냥 고스란히 표현하기보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간다. 그거는 젊은 세대들과 어떤 세계화에 맞춰서 어떤 외국인들에게도 좀 편할?
1: The ingredients used at this restaurant include pork, murex, sea urchin, and bracken, which are familiar to Bukchonni Village Haenyeo. 그 dishes are made, however, is slightly different.
2: 집에서 먹는 거야. 대충 하는 거지.
5: 옛날 어른들은 다 손
2: 손으로 진짜
5: 집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1: Only 14 people can enter a single show and dinner experience. The restaurant is always fully booked because of the unique Jeju dishes.
2: 이거 용도로가 뭐냐면 빙떡에 제주도 빙떡에 여러 가지 공명 넣어갖고 이거 제주도 솔라니 옥돔 넣어갖고 이렇게 말아서 빙떡 만들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손님 먹을 거면 이렇게 안 찢지 옥돔에 넣을 거니까 저 빙떡에 넣을 거라서 끼워서 잘 발라내고
1: Jeju-do's bingtteok is radish salad rolled into buckwheat crepe and is usually eaten with grilled tilefish. At this restaurant, more ingredients like short fruit pimpinella salad and pickled tot are added to create diverse flavors.
4: Bingtteok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진짜 제주의 입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슴슴하다,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빙떡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조금 더 맛적인 거, 식감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
1: Murex, which represent Jeju-do Island, is also cooked in an unusual way. Sautéed murex, sesame oil sauce, and sautéed buckwheat are added to Jeju-grown sweet potatoes to mak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When you place it on

0: top of the warmer that symbolizes Haenyeo's fireplace, it feels very Jeju.
1: 해녀분들이 다 말씀할 때 하나 둘 얘기를 하십니다. 아, 바다에서 돌멱을 건져 먹었다. 성게를 먹었다. 어떤 분들은 아, 두 개가 있으니까 둘이 같이 먹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 이거를 종합 세트 같이 구성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쌈플레이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0: The audience enter the waiting room before the show is about to start.
2: 제주에서는 부엌을
0: After they listen to a brief explanation about Jeju's food culture and Haenyeo, they enter the performance hall. The 14 seats are full yet again today. The kitchen starts to get busy. From the appetizer to dessert, the dishes must go out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performance.
3: 잠시 간단한 퀴즈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 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무엇일까요? 미역? 미역 누구시죠?
4: 저요.
3: 네? 바로 돌문어입니다. 유명한 제주도 성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성게는 육지 성게랑은 다르게 돌투멍에 다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캐내기가 어렵고 양도 조금 적지만 맛이 무척 좋고요.
0: There's a saying,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Her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taste. It's only natural that knowing Jeju's food ingredients used in the dishes make the dishes taste more delicious.

0: This tim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appears. It's absolutely eye-catching. People start taking pictures at the unique look of the dish. What will the dish taste like? In addition, the fusion dishes based on Jeju's foods, including steamed pork slices and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offer the audience an unexpected experience.
1: The 감자뿔소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쫄깃쫄깃하고 되게 신선해가지고 처음 먹어본 그런 맛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는 말이랑 이야기랑 뭐 사상사건 같은 얘기도 해주시면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기승전결이 있게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Pyeongdaeri Village is located in eastern Jeju-do Island. It's late, but the light is still on at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2: 소다 생각해보니까 소다를 버터에 구워 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나요?
3: 네.
2: 그냥 먹어서 맛있잖아요.
0: Village Henya are getting ready to open a restaurant selling local seafood dishes. Culinary scientist Kim Jin-kyung is working with them to create a menu. She's thinking up ideas for new dishes based on Henya's traditional foods.
4: 요즘 고급 일본식 오마카세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도 뭐 이벤트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녀들이 해주는 이모카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역에다가 성게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이렇게 주는 거야. 다 이렇게 실리콘 그 장갑 끼고 그럼 그거 받아먹는 그거 이렇게 하면 또 퀄리티가 싹 올라가니까.
0: From Korean to Japanese and Chinese cuisine, a variety of ideas come pouring out.
4: 몸 허약했을 때.
5: 보양으로 먹는 음식은 어떤 거 많이
6: 먹어요?
4: 문어? 무조건, 무조건 문어. 문어.
6: 문어 전복.
4: 문어 전복 해서 죽 해주는 거.

0: Lee-hun's henyo's stamina food. Also prepared a dish that incorporates henyo's food. First, Lee-hun Sun's octopus porridge enters the scene. Next up is Hong Sun-ok's gaetan salad.
1: 이게 그 군번 무침. 맛있지? 네, 맛있을 것 같아요.
2: 이건 그냥 자연산, 다 자연산이거든요.
1: 여기 돈 주고 산 거 없이 다 네. 진짜 받아가서.
2: 그렇지, 와, 이거는 다 저 평들여서 네. 나눈 걸로만.
3: 와우. 아, 맛있어요.
2: 찔찔찔 찔찔찔. 이거에 저기 여름 거 아니라서 지금 거는 살이 없지.
1: 여름 게요?
2: 냉동 오래 하면 이렇게 맛있어.
1: 어, 근데 맛있는데?
2: 아, 그냥 좀 찔찔찔잖아.
1: 어디 가세요?
0: Kim Jin-kyung recreates a dish using Hong Sun-ok's gaetan salad.
1: 털도 넣을까?
3: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구할 수 있어.
1: 그러니까.
4: 삼촌 일로 어디 54! 그래서 넣으면
0: On warm rice, various vegetables and seasoned tot, all grown in the village, are added. Lastly, the gaetan salad is placed on top. It is bibimbap boasting harmonious flavors of land and sea.
1: 이거 이게
3: 뭐지? 네, 성게.
2: 아니 그거 가지고 비벼지겠어요? 양념장을 따로 써야.
1: 그 이제 양념장 따로 줘.
4: 뭐 잘해줬다 맛있어.
1: 와. 흔녀분들이 어렵지 않게 늘 만들어왔던 방법으로 쉽게 세팅할 수 있는 저는 익숙한 음식, 내가 늘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팁만 드린 거고 사실은 평대리 해녀분들의 음식을 조금만 세련되게 풀어서 주는 거에 좀 중점을 뒀어요.
0: Next, Kim Jin-kyung has prepared 평대 샤브샤브.
1: 넣어요? 안 넣지 마요.
2: 나?
1: 고추 넣어?
3: 약간
1: 쪄서.
2: 야들야들 쫄깃쫄깃된 거야. 이렇게 스펀지 같은 식감이 없이 물어봤더니
0: This refreshing shabu-shabu has the village's vegetables, octopus, top shells, and sea hares.
2: 물어봐. 완전 부드러워.
1: 아, 진짜요?
2: 응, 먹어봐. 완전 부드러워.
3: 물어봐,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2: 하나 놓으면 하나 건져 먹어보고 네. 하나 놓으면
1: 불맹이 식감만 좀 잘 잡으면 사람들이 건져서 찍어 먹기에는
2: 좋다.
1: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2: 근데 요 소스
1: 겨드랑이에 품어도
2: 먹는 거.
1: 예. 금방 익을 정도로.
2: 옛날 말 자세하네.
1: 네. 잘 알죠?
0: Once you have eaten all the seafood, you spoon buckwheat batter and add it to the broth, making sujebi or jobaegi in Jeju's dialect.
2: 너랑 놔뒀다가 그냥 먹으면 돼.
5: 돌미역.
2: 돌미역.
1: 견디겠다.
2: 거멍 해도 그것이 저기 제주미역이 돌미역 맛이 때문에 그냥 알아줘. 그러니까 잘 나가면
1: 나는 딱 좋아하는 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간이에요.
6: 국물 좋아해.
0: The square shabu-shabu begins with seafoods and ends with buckwheat jobaegi.
5: 해장도 되겠네.
1: 어?
5: 네. 해장도
1: 되.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2: 자기네 쓰는 맛은?
1: 네. 처음에서 몇 개만 가르쳐 주고 가면 이제 손님들이 이거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장사하면
2: 잘 되겠지? 고급으로 받는 네. 건데. 안 먹어. 대박 나야지. 돼지 이제 해녀들이 다 이렇게 막 힘 쓰는데 대박 나야죠. 아무튼 평대리 이거 식당이 대박 나게 되면 평대리 해녀들도 대박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걸로 사용하니까 해녀들 수입도 좋아지고 평대리도 또 좀 나아지겠고.
0: These dishes are made using fresh ingredients grown from Jeju's land and sea. And their flavors are only evolving. We look forward to Jeju's foods that will boast an array of flavors and aromas so that more people can understand and hold Jeju dear.

0: Let's go,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p.
1: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0: 그럼요.
2: 좋았습니다. 뮤직 스타트!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hat's all we have for today's noon edition of Arirang News. Thank you for watching. We'll be back at 5 p.m. Korea time. Stay tuned.
1: Ramen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it, make it, hada, and make it, make it, hada. 뿅뿅 하다, 아 뿅뿅 하.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3: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아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야,
1: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0: Let's go,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p.
1: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0: 그럼요.
2: 좋았습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Alright, Wonjin, vacation season is almost over. Don't you want to just take off and go somewhere? I'm itching to go anywhere.
1: 형도요? 아, 저도요. 마음은 벌써 산 넘고 물 건넜다고요. 게다가 저희 오늘 옷 좀 보세요. 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0: Yeah, what's going on here? It looks like we need to go on a vacation right now. That's it. Let's grab our passport and dip. Hurry, let's go.
1: 아, 잠깐만요. 그거 여권은 조금 넣어주세요. 네, 여권 필요 없거든요.
0: What do you mean by that? Why not?
1: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휴가지죠. 그렇죠?
0: You're right.
1: 지금 바로 여기 right here. 여기가 하와이고 몰디브고 아주 그냥 이비자라고요.
0: Yeah, I gu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catch up to you, Wonjin.
1: 그럼요. 천천히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네, 오늘 분위기 완전 바캉스 그 자체 아닙니까?
0: That's right.
1: 맞죠? 5분 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0: Everyone, join Myungnan on this journey today. Forget about everyday life for a moment and take a trip with K-pop.
1: 아, 고고고. 네, 분위기 있는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뮤직 스톱!

0: 아 형 큰일 났어.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거
2: 같아요.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 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습니다. 뮤직
2: 스타트!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it,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mm-hmm.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오 어때요 이기는 거 같죠?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트라이 한번 해봐요.
0: 오케이
1: uh-huh,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Am I doing it right?
1: 노려봐 그치?
0: Am I doing it right?
1: 아하
0: Am I 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큐

0: Hey, Wonjin. Uh-huh.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yeah.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la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피부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드립니다. Welcome!
0: Welcome.
1: 예, 또 왔습니다.
0: Yes. Hello, hello. Come on in, pal.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0: All right.
1: Oh,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well,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5: 스파이시. 스파이시.
1: 스파이시.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7: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flavor.
7: 맞아요.
1: 입술 맛을 따는 거죠.
7: 이렇게
0: 아하.
7: 포인트입니다.
5: 오,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7: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Right.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0: Hi.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house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u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u'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오셨나요?
1: 어, 혹시 네. 댄서신지? 너희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1: 오! 댄서지!
0: 이게 왜 진짜지? 이게 왜 진? 어,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예, 감독님, 네. 음악 주세요. We got the flavor. Name on so good. Okay. Hands
2: up if you're feeling
0: yellow. Oh, just spicy. Spicy. We got the flavor. Yeah, we know. Oh, wow. Hey, 좋습니다. Just like mommy got a mama. Let's go. All
1: right. On your list, customer.
0: Every sip got a brand new color. So cute. Cute. Sort of wake
2: it to me. Uh-huh, uh-huh.
0: Yes. 아, 너무 좋습니다.
2: Pavlina, what did you think?
3: Oh, I love it.
4: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3: Yes.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2: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0: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2: Yeah,
0: 누구였어요?
4: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Yes, he thinks 파블리나.
0: 파블리나. 좋습니다.
2: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2: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2: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5: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2: 와우. Wow. So your set i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6: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보득보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2: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7: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어려운 질문.
2: Such a hard question.
1: 어,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0: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어,
1: 동현에게?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동현이 형은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2: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ngyeon's lifestyle because Dongyeo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ngyeon.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3: Okay.
6: 어,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0: 아, 네. 네.
6: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0: 이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2: Yes.
4: 그러면 아, 저도 네. 안 바꿔요. 저도.
1: 말 신청하겠습니다.
2: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0: 좋습니다.
2: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3: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2: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4: 저는 아,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0: 와!
4: 홍이가
8: 씨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치 한번 보여주시죠.
0: 예.
2: 가디건 모델.
0: 예. Yeah. 아,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었었나요?
1: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어요.
0: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2: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0: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2: 좋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동현,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6: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nna give you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a lot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2: All right, all 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0: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 케이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많이 늘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t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real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심플리 스페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0: 쫓겨난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페니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2: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3: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0: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코엑시스턴스 with Haenyeo. Recently, there'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ways to coexist with Haenyeo. Kim Jae-an is one of them.
1: Sancho! 오늘 물집 많이 있어요?
4: 나이 들어서 많이 못 잡았어.
1: 아이, 무슨 꽃띠가 나이가 들어. 문어랑 물꾸러기? 물꾸러기 하나밖에 없네. 소라, 소라도 나 줄 수 있어요?
4: 응?
1: 소라. 어, 전복도 있네. 전복이랑.
4: 전복.
1: 전복 몇 개?
4: 응.
1: 전복 좀밖에 없대.
4: 응.
1: 오늘 조류 셌어요?
4: 응?
1: 조류가 셌어, 물살이?
4: 어, 물살.
1: 어, 좀 셌지?
4: 되게 셌어.
1: 어, 그래서 많이 못 잡았구나.
4: 응.
1: 이게 큰 거?
4: 응.
1: 맛있겠다.
0: On days that Yang Yun-jung dives, Kim Jae-an comes to buy murex and octopus from her.
4: 그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어떻게든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싸요. 오늘 어쩌다가 보니까 돌 밑에 이렇게 있어서 재수 좋으니까 재수가 좋아서 잡았어요.
1: 일단 신선한 재료를 내가 직접 해녀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이 해녀라는 거를. 근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내려가셔서 물질을 해오시는데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맞는 건가?
4: 그래서,
1: 아,
4: 응, 그래서
1: 근데 여기 닿으면은 안 아파요 얼굴?
4: 이거 안 닿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 어.
4: 이렇게 하면은 그래. 얘를 안 닿아.
1: 아, 그래서 여기다 도수를 넣었구나. 와, 최첨단이네.
4: 난 이 장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짝으로 보는 거라.
0: Yang Yun-jung began diving at 16, so it has been 65 years. She has lost vision in one eye, but her diving has not stopped.
1: 어떻게 이렇게?
4: 응. 안으로 숨 쉬어.
1: 하고 손 참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4: 응.
1: 그러면 얼마나 참아요? 아, 이게 압착이 딱 되는구나. 응. 숨 쉬면은.
4: 그런데 저기 먹고 그저 뭐 비빔밥? 전복 응. 비빔밥?
1: 응.
4: 그거는 얼마 받는데?
1: 왜?
4: 아, 이제 먹어보려고.
1: 아, 됐어. 그냥 왔어. 뭐 돈을 쓰려고 그래. 배고프면 오세요.
4: 아이,
1: 네, 삼촌한테는. 그,
4: 집에서, 집에서 반찬 없으면 내가 애기 갈비 같은 거나.
1: 뿔소라 3개 갖고 와. 우리 물물교란 교환하자. 뿔소라 3개랑 그다음에 비빔밥 하나랑. 그 공짜 아니잖아. 제주도 할망들이 그게 확실하신 것 같아, 계산이. 공짜를 싫어하신다. 그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짜 안 드시더라고. 삼촌, 이거 오늘 얼마 드리면 돼요?
4: 15,000원만 줘.
1: 15,000원? 알았어요. 좀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4: 얼마 드릴지 모르겠다.
1: 3kg 넘으면 내가 돈 더 갖다 드릴게요.
4: 아,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1: 넘을 것 같은데? 오, 3kg 더 될 것 같아, 문어.
4: 문어는 공짜.
1: 아, 진짜?
4: 응.
1: 말도 안 돼.
0: Kim Jae-an has come back after a pleasant transaction with Yang Yun-jung. Kim Jae-an is making food with seaweed as its main ingredient.
1: 가파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조그맣게 가파도 미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그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미역 맛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생미역은 이런 맛도 있구나. 제주도 미역은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미역을 제가 단면을 이렇게 한참 천천히 보니까 그 생미역을 제가 써서

0: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갖고 있는 그 기포 같은 게 좀 있어요. 미역 돌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주는 맛이 더 싱싱하고 더 부드럽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1: The Dor seaweed of Jeju-do Island grows in between the rocks under the sea during winter, so they are collected starting from February. Seaweed that grows in waters with strong currents are said to be more delicious. The coast off of Geumneung has strong currents.
0: 올해는 이 바다가 거의 미역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미역밭 완전히 예, 그런 정도로 미역이 풍년이어가지고 미역을 좀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생명을 그대로 냉동을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서 건진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좀 그거 씻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음식을 만들죠.
1: There's something that Kim Jae-han must do before she makes seaweed soup.
0: 생미역 자체를 바로 요리를 하면은 그 미역의 맛이 너무 세서 그 쓴맛이 나요. 끓이면은.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차가운 물에 헹궈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역, 날 미역이니까 약간의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미역을 볶아주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전복을 쓰고 그다음에 전복에서 가장 감칠맛을 폭발하는 게 내장이거든요.
1: Gaeu sauce, which is a mix of the intestines of abalone and buckwheat flour, is used not only in seaweed soup, but also in other dishes like bibimbap.

0: Seaweed soup was regarded as an accompaniment to rice. Now that it has met abalone and octopus, its presence offers a different vibe. In this bibimbap, Kaeu sauce, boasting the rich scent of the ocean, is used instead of gochujang sauce. What's the combination of seaweed soup, octopus, and abalone like?
1: 무슨 스펀지 씹는 느낌이거든요. 냉동 문어를 이렇게 우리가 숙회 먹다 보면 이게 너무 보들보들해가지고 먹기가 너무 편하니까 편하고 이게 좋으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생물 문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겠지.
2: 전복 내장 개우?
1: 전복 내장 개우.
2: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풍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바다 향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1: 초장은 빠졌지만 뭔가 이게 그 이 지역의 특색의 어떤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2: 육지 사람들도 되게
1: 담백하고 그러면서 어떤 바다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맛을 잘 살린 것 같아 이런 것들은.
0: The hard work of Haenya in Geumneung-ni Village and Kim Jae-han's idea have created these dishes, and they're transforming the flavors of Jeju. In northeastern Jeju, at the end of Jocheon-eup, lies a fishing village named Bukchon-ni Village. In October, when fall is in full bloom, the Haenya in Bukchon-ni Village dive for top shells. This is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that is highly popular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visiting since the first floor turned into a performance hall and restaurant. The Bukchon-ni Village Haenya prepare food three times a day. Park Young-suk is one of them.
3: 오늘도 해녀들은 갔어요. 바다에 가.
4: 청춘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3: 아니 이거 해보니까 못 가지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 응. 여기를 도와줘야지. 그때는 물에 들 때라 보니까 바다에 다닐 때라 보니까 망설였지게. 어떻게 할까 해서. 근데 이제 그 우리 마을에 이제 온 거 정착한 거고 하니까 또 우리 마을 이제 어촌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0: Resembling the fireplace of Haenya, this is a theater restaurant where you can enjoy a show and dinner prepared by the Haenya and young people in Bukchon-ni Village. The fusion dishes that use seasonal ingredients grown from Jeju-do Island and collected by Haenya from the sea are popular.
5: The 요리 컨셉은 제주 향토 요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기본 모티브가 되고요. 대신에 향토 요리를 그냥 고스란히 표현하기보다 우리의 해석이 들어간다. 그거는 젊은 세대들과 어떤 세계화에 맞춰서 어떤 외국인들에게도 좀 편할.
0: The ingredients used at this restaurant include pork, murex, sea urchin, and bracken, which are familiar to Bukchon-ni Village Haenya. How the dishes are made, however, is slightly different.
3: 집에서 먹는 거야. 대충 하는 거지.
6: 옛날 어른들은 다 손으로 진짜 느낌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0: Only 14 people can enter a single show and dinner experience. The restaurant is always fully booked because of the unique Jeju dishes.
3: 이거 용도로가 뭔지 하면 빙떡에 제주도 빙떡에 여러 가지 구명 넣어갖고 그리고 제주도 솔라니 옥돔 넣어갖고 이렇게 말아서 빙떡 만들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손님 먹을 거면 이렇게 안 찢지. 옥돔에 넣을 거니까 저 빙떡에 넣을 거라서 끼워도 잘 발라내고.
0: Jeju-do's bingtteok is radish salad rolled into buckwheat crepe and is usually eaten with grilled tilefish. At this restaurant, more ingredients like short fruit pimpinella salad and pickled tot are added to create diverse flavors.
5: Bingtteok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진짜 제주의 입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슴슴하다,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빙떡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조금 더 맛적인 거, 식감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
0: Murex, which represent Jeju-do Island, is also cooked in an unusual way. Sautéed murex, sesame oil sauce, and sautéed buckwheat are added to Jeju-grown sweet potatoes to mak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When you place it on top of the warmer that symbolizes Haenyeo's fireplace, it feels very Jeju.
5: 해녀분들이 다 말씀할 때 하나 둘 얘기를 하십니다. 아, 바다에서 돌멱을 건져 먹었다. 성게를 먹었다. 어떤 분들은 아,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같이 먹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 이거를 종합 세트 같이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쌈플레이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0: The audience enter the waiting room before the show is about to start.
7: 제주에서는 부엌을
0: After they listen to a brief explanation about Jeju's food culture and Haenyeo, they enter the performance hall. The 14 seats are full yet again today. The kitchen starts to get busy. From the appetizer to dessert, the dishes must go out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performance.
8: 잠시 간단한 퀴즈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 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무엇일까요? 미역? 미역 누구시죠?
9: 저요.
8: 바로 돌문어입니다. 유명한 제주도 성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성게는 육지 성게랑은 다르게 돌투멍에 다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캐내기가 어렵고 양도 조금 적지만 맛이 무척 좋고요.
0: There's a saying,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Her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taste. It's only natural that knowing Jeju's food ingredients used in the dishes make the dishes taste more delicious. This time, sweet potato porridge with murex appears. It's absolutely eye-catching. People start taking pictures at the unique look of the dish. What will the dish taste like? In addition, the fusion dishes based on Jeju's foods, including steamed pork slices and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offer the audience an unexpected experience.
10: The 감자뿔소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쫄깃쫄깃하고 되게 신선해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말이랑 이야기랑 뭐 사상사건 같은 얘기도 해주시면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기승전결이 있게 이렇게 음식도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Pyeongdaeri Village is located in eastern Jeju-do Island. It's late, but the light is still on at the Fishing Association building.
2: 소다 생각해보니까 소다를 버터에 구워 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7: 네.
2: 그냥 먹어서 맛있잖아요. 버터를 왜 구워
7: 먹어? 사다 메밀가루 해야 돼.
9: 메밀가루.
0: Village Henya are getting ready to open a restaurant selling local seafood dishes. Culinary scientist Kim Jin-kyung is working with them to create a menu. She's thinking up ideas for new dishes based on Henya's traditional foods.
2: 요즘 고급 일본식 오마카세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도 뭐 이벤트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녀들이 해주는 이모카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역에다가 성게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이렇게 주는 거야. 다 이렇게 실리콘 그 장갑 끼고 그럼 그거 받아먹는 그거 이렇게 하면 또 퀄리티가 싹 올라가니까.
0: From Korean to Japanese and Chinese cuisine, a variety of ideas come pouring out.
2: 몸 허약했을 때. 고향으로 먹는 음식은 어떤 거 많이
7: 먹어?
2: 문어? 무조건 무조건 문어? 문어.
7: 문어 전복.
2: 문어 전복. 그래서 죽 해주는 거.
0: Doing is better than talking. They have selected several dishes. They plan to make them during the next meeting.
2: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군것무침이랑 뭐 통무침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일단 이렇게만 해도
7: 그렇게 해서 네. 이것이 군것이 만약에 밑장이 간장이 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어울리는 거 나가고 간장은 만들어서 네.
2: 네. 네.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네. 여기서 네. 더 얘기하면 네. 우리 막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9: 맞아요. 네.
2: 아이고. 네. 마을을 위한 거니.
10: 삼촌 데려다 줘야 돼. 긴장해서 청소 가게.
0: A few days later, the menu development meeting is held again.
3: 반 아까 줬잖아.
0: Hong Seon-ok prepares kaitan salad. Lee Hoon-sun makes octopus porridge, which is Henya's stamina food. Kim Jin-kyung has also prepared a dish that incorporates Henya's food. First, Lee Hoon-sun's octopus porridge enters the scene.
2: 그 드디어 이거 어제잖아. 일단 이렇게 와. 네, 우리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예쁘게서. 네. 와, 두 번째.
0: Next up is Hong Seon-ok's kaitan salad.
2: 이게 그 군번 무침.
7: 맛있지?
2: 네, 맛있을 것 같아요.
7: 그냥 자연산 다 자연산으로.
2: 여기 돈 주고 산 거 없이 다 네. 진짜 받아가서.
7: 그렇지. 이거는 다 저 평들에서 네. 나눈 걸로만.
2: 와우.
9: 아, 맛있어요.
3: 절식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여름 거 아니라서 지금 거는 살이 없지.
2: 여름 게요?
3: 냉동 오래 하면 이렇게 맛있어.
2: 어, 근데 맛있는데?
3: 아, 그냥 좀 질기잖아.
2: 어디 가세요?
0: Kim Jin-kyung recreates a dish using Hong Seon-ok's kaitan salad.
2: 통일도 나올까?
9: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한국식 다 구할 수 있어.
2: 그러니까.
9: 삼촌 일로 어디 오십사? 그래서 넣으면
0: On warm rice, various vegetables and seasoned tot, all grown in the village, are added. Lastly, the kaitan salad is placed on top. It is bibimbap boasting harmonious flavors of land and sea.
2: 이거 이게
9: 성게, 예, 성게.
7: 아니 그거 가지고 비벼 주겠어요? 양념장을 따로 써야.
2: 그 이제 양념장 따로
9: 줘. 뭐 잘 익었다 맛있어.
2: 와. 손녀분들이 어렵지 않게 늘 만들어 왔던 방법으로 쉽게 세팅할 수 있는 익숙한 음식, 내가 늘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팁만 드린 거고 사실은 평대리 해녀분들의 음식을 조금만 세련되게 풀어서 주는 거에 좀 중점을 뒀어요.
0: Next, Kim Jin-kyung has prepared 평대 샤브샤브.
2: 넣어요? 안 넣지 마요.
3: 나?
2: 고추 넣어?
9: 약간
2: 쪄서.
7: 야들야들 쫄깃쫄깃된 거야. 이렇게 스펀지 같은 식감이 없이. 물어봤더니.
0: This refreshing shabu-shabu has the village's vegetables, octopus, top shells, and sea hairs.
7: 물어 해봐. 완전 부드러워.
2: 아, 진짜요?
7: 응, 막 완전 부드러워.
9: 물어봐, 맛있어?
7: 물어 진짜 맛있어.
11: 하나 놓으면 하나 건져 먹어보면 네. 하나 놓으면
10: 물맹이 식감만 좀 잘 잡으면 사람들이 건져서 찍어 먹기에는
7: 좋다.
10: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7: 근데 요 소스 겨드랑이에 품어도
11: 먹는 거.
7: 예. 그럼 한방 익을 정도로.
11: 옛날만 같이 하네. 네.
7: 잘 알죠?
0: Once you've eaten all the seafood, you spoon buckwheat batter and add it to the broth, making sujebi or jobaegi in Jeju's dialect.
11: 너랑 놔뒀다가 그냥 먹으면 돼.
12: 돌미역.
11: 돌미역.
7: 견뎌냈다.
11: 거멍.
7: 거멍해도 그것이 저기 제주 미역이 돌미역 맛이 때문에 그냥 알아줘. 그러니까 잘 나가면
2: 나는 딱 좋아하는 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간이에요.
4: 국물 좋아해.
0: The square shabu-shabu begins with seafoods and ends with buckwheat jobaegi.
12: 맛있어. 해장도 되겠네.
7: 어?
10: 네.
12: 해장도 되겠네.
10: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재밌어할 것 같아요.
7: 자기가 쓰는 네. 맛은?
10: 처음에서 몇 개만 가르쳐주고 가면 이제 손님들이 이거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장사하면.
7: 잘 되겠지. 고급으로 받는 건데. 네.
11: 안 먹고 나서 대박 나야지. 돼지 이제 해녀들이 다 이렇게 막 힘 쓰는데 대박 나야죠. 아무튼 평대리 이거 식당이 대박 나게 되면 평대리 해녀들도 대박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걸로 사용하니까 해녀들 수입도 좋아지고 평대리도 또 좀 나아지겠고.
0: These dishes are made using fresh ingredients grown from Jeju's land and sea. And their flavors are only evolving. We look forward to Jeju's foods that will boast an array of flavors and aromas so that more people can understand and hold Jeju dear.
13: Ramen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4: I'm eating this right now.
13: Let's go. Money. I can't shiggle. I can't shiggl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제안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우울과 고통과 불안을 듣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제안은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걸었다. 때로는 달렸다. 위로의 길을 다 걸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출구에 닿을 것이고 이제 제아에게는 출구가 중요하지 않았다.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걷는 동안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이 중요했다.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으로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들이 무릎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왼쪽 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들의 오른손을 잡고 싶었다. 그리고 평생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안은 정말 그러고 싶었다.

0: 이게 저의 일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딱히 욕구가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크게 원하지도 않고 그냥 글을 쓰는 순간에 제가 가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지 않을 때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저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해가 지는 곳으로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자, 허투루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오히려 좀더 절박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각종 청소와 빨래와 그런 것들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한 12시쯤 책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12시부터 5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 여름엔 6시까지 글을 쓰거나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딱 퇴근 시간 지켜서 5시 혹은 6시에 일어나서 한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잠듭니다. 이게 정말 그 거의 시간도 비슷할 정도로 지키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네. 네, 그게 그 배경 스케일이 클 뿐이지 그 이야기 자체는 좀 인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그 배경에 제가 중심을 뒀던 게 아니고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했을 때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와 진아 레즈비언 커플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무사무탈한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주는 혐오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쓰려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계속 있는 일인데 소설 속에서도 그들이 레즈비언 커플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쓰기가 싫어서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자.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이러스 재난이 먼저 들어왔고 이들이 굉장히 넓은 대륙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배경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다가 러시아의 대륙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달린다면 저곳으로 가자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육로든 이제 바다로든 러시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배경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러스 러시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떤 커다란 스케일과 배경은 그 주인공 두 여자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쓰면서도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무섭죠.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을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전 인류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이제 닥치는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해서 썼는데, 저는 상상을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길 바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 속의 상황이 훨씬 더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빗대어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코로나19가 끝일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현실에서 바이러스 재난을 겪으면서, 약간 집단 지성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의 저는 어둡고 악한 면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이들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좀더 인간을 신뢰하게 됐달까? 저는 그런 면이 생겼고,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믿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란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팬데믹을 겪은 후에 그런 걸 소설을 쓰려면 너무 상상력의 제한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무관심하더라도 겁이 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쓴 소설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속한 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제 소설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도 인류 보편의 사랑과 희생과 가족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이질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반, 호기심 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쉽진 않았어요. 내가 써도 될까? 정말 현실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면 어쩌지?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책임감이 무겁고 어렵다고 해서 안 쓰고 있는 거는 더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쓸때딱 무조건 이제야만 보여주자, 이 거리감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이재아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일을 겪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재아가 되려고 했죠. 모든 것을 재아의 시선에서 보려고 했고, 생각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알수 없는 것은 글을 쓰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는 제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을까? 이거 써도 될까? 훨씬 그 어떤 소설을 쓸 때보다도 질문을 많이 했던 소설이에요. 저는 제가 쓰는 인물의 편에 서섰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렇게 써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3자나 객관화를 하거나 제3자의 시점이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인물을 바라보는 순간 글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이입을 해서 쓰자라는 편이고 그렇게 써서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한 이상 이 사람이 그냥 당하는 이야기만은 쓰지 말자. 마냥 당하는 이야기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을 쓰고 싶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인물의 편에 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면이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소설을 쓸 때는 그냥 분노만 할수 있었어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사람들의 어떤 부당함과 이중적인 면과 그런 악의와 뭐 위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아이였을 때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어른이기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나쁜 태도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화만 내는 소설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최소한 이 세계가 왜 그런지 스스로 설명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냥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쓰기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완전한 희망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은 정말 어릴 때나 할수 있는 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어른스러워지자, 어른의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들이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저는 이제 내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2, 3일 뒤면은 독자분들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 성장 소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장 쓰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막 탈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1: 네.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팬이에요.
1: 저 진짜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
0: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학교 접했죠?
1: 네, 학교는 졸업했어요.
0: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1: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참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남았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0: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ifer. I'm Amora.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0: 안녕.
1: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2: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3: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3: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3: 야.
0: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3: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캐대원.
3: 맞아요.
1: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0: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3: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3: 저는 약간 루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3: 안녕하세요.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0: 이쪽으로?
1: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네온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스킨?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눈
0: 쪽에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끔하고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 안 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2: 그러면은
0: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

0: 완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아,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1: 그래요?
0: 그래요? 간질간질.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2: 반짝거리죠.
0: 예쁘죠?
1: 네.
0: 요 정도면 사실 눈화장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어.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2: 오,
0: 좋았어.
2: 이 좋았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2: 네.
1: 와, 이렇게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두 개의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제발,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푸릇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입은 정말
3: 입은 반짝이는 게 필요해.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오,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2: 네.
0: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인다.
2: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지금.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룸이었네.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룸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1: 맞아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룸이로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1: 가자!
2: 너무 기대되는데?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매추회가 낼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로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해요.
0: 아,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맞아. 헤어를 잘 보이게 맞네, 맞네,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3: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Hee-seok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2: Alright, alright, Wonjin, vacation season is almost over. Don't you want to just take off and go somewhere? I'm itching to go anywhere.
3: 형도요? 아, 저도요. 마음은 벌써 산 넘고 물 건넜다고요. 게다가 저희 오늘 옷 좀 보세요. 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2: Yeah, what's going on here? It looks like we need to go on a vacation right now. That's it. Let's grab our passport and dip. Hurry, let's go.
3: 아, 잠깐만요. 그거 여권은 조금 넣어주세요. 네, 여권 필요 없거든요.
2: What do you mean by that? Why not?
3: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휴가지죠. 그렇죠?
2: You're right.
3: 지금 바로 여기 right here. 여기가 하와이고 몰디브고 아주 그냥 이비자라고요.
2: Yeah, I gu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catch up to you, Wonjin.
3: 그럼요. 천천히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네, 오늘 분위기 완전 바캉스 그 자체 아닙니까?
2: That's right.
3: 맞죠? 5분 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2: Everyone, join Myungnan's on this journey today. Forget about everyday life for a moment and take a trip with K-pop.
3: 아, 고고고. 네, 분위기 있는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뮤직 스타트!

0: 아, 형. 큰일 났어.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것 같아.
2: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습니다. 뮤직
2: 스타트!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0: 오.
1: 어때요? 어때요? 이기는 거 같아요?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출발 한번 해 봐요.
0: 오케이.
1: 아하.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막 My doing it right?
1: 노려봐. 노려봐. 그렇지?
0: My doing it right?
1: 아하. 아하.
0: All 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Uh-huh.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yeah.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lu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피부에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들입니다. Welcome! Pow, pow, pow, pow, pow!
0: Yes,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0: All right.
1: Wow,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싱글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플레이버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well,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5: 스파이시! 스파이시!
1: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Right.
0: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flavor
6: 맞아요.
0: 입술 닦는 거죠.
6: 이렇게 아하 포인트입니다.
5: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0: Hi.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Pao's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o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o'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와우.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혹시 네. 댄서신지 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1: 오! 댄서진!
0: 이게 왜 진짜지? 이게 왜 진?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1: 예,
0: 감독님,
1: 네.
0: 음악 주세요.
4: We got that flavor. Name I'm so good.
0: Okay. Oh, 좋습니다.
1: Spicy.
0: Spicy.
4: We got that flavor.

0: 너무 좋습니다.
1: Pavlina, what did you think?
2: Oh, I love it.
3: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2: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0: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4: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0: Yeah, 누구였어요?
5: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1: Yes. He thinks
5: 파블리나.
0: 파블리나. 좋습니다.
1: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1: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2: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0: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6: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1: Wow. Wow.
0: So you said it'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7: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0: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보득보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1: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3: 어려운 질문이네요.
1: 어려운 질문. Such a hard question.
3: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4: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3: 동현하게?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동현이 형은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1: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hyun's lifestyle because Dohyu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hyun.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Okay.
3: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4: 아, 네. 네.
3: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4: 이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3: Yes.
5: 그러면 저도 네. 안 바꿔요.
3: 저도. 말 시작하겠습니다.
1: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4: 좋습니다.
1: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2: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1: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6: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5: 와!
6: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씨 한번 보여주시죠.
1: 예! 가디건 모델.
4: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었었나요?
3: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4: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1: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2: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1: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4: 좋습니다.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Donghyun,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3: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ing to give you a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1: All right, all 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4: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리 케이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많이 들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s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tru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Simply Special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크래비티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와우.
1: 와우.
2: 와, 이게 분위기가 너무
3: 와, 다르다.
4: 진짜 한국적이다.
5: 여긴 카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2: 와, 근데 여기 메뉴 보자. 연을 재배하고 있대 여기가.
5: 헐.
2: 우와.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와.
5: 우와.
6: 어? 이게 연꽃이죠? 네.
7: 연꽃이 작년 여름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냉동 보관된 상태예요. 우와. 이게 봉우리 보면은 한 번도 안 핀 꽃입니다.
5: 아.
1: 지금 막 피려고 이렇게 막 기지개를 피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딱 이렇게. 아.
2: 그쵸, 그쵸.
7: 오늘을 위해서.
2: 아. 이 꽃이 활짝 피는 것까지?
7: 보통 녹차를 많이 써요.
2: 아.
7: 근데 우리 집은 연잎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5: 우와.
2: 아, 이게 열리는구나.
6: 자, 이제부터 보니까.
5: 네. 우와.
1: 우와. 진짜 예쁘다.
2: 우와.
1: 우와.
2: 아니, 이 안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오, 향이
5: 오, 향이 나요.
2: 난다. 향이 난다.
8: 네, 약간 좋은 향수 냄새 나는.
2: 오. 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지금 피고 있는데.
9: 우와.
5: 하나씩 팡팡 터지고 있어요.
2: 팡팡 터져.
5: 네.
8: 우와, 진짜 신기하다.
2: 계속 보게 된다. 계속 이 과정을 보게 된다.
5: 그리고 마음도 되게 차분해지고 있어요.
2: 어, 진짜 꽃 향기가 확 나네.
5: 어, 느낌이 연꽃으로 연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연꽃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근데 하얗기 때문에 은은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6: 오, 그런 것 같아요.
5: 네, 그래서 딱 백제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희 ATV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은. 와! 저희가 또 이제 백마강 위에를 저희가 떠다녀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강변. 변을 또 저희가 한번 쫙 느껴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0: 계속 배 탈 때도 그렇고 백마강이다,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어이? 뭐야? 이름이 백마강인가?
1: 어, 귀여워. 와서 인사하는 것 봐.
0: 근데 사실 스케일을 부여로만 본다면 백마강이라 부르지만 스케일을 줌 아웃 해서 넓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강은 금강이에요.

0: 금강.
1: 금강 들어보셨죠?
0: 금강.
1: 네.
0: 아, 그럼 그 전체 강을 금강이라고 하고.
1: 그렇죠.
0: 그럼 그 일부분 요 정도를 이제 백마강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2: 아. 이야, 진짜 유용한 정보였어요.
0: 그러니까. 지금 리액션이 아예 지금 너무 기계적인데 지금.
2: 아예 좀 그랬나요?
0: 어, 약간 그랬는데.
2: 다시 해볼게요.
0: 네, 네. 제가 그러면 바로 그러면 대표님 하나 불러볼까요? 네. 아, 맨날 톤이 모자라. 아.

0: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1: 저희가 이번에 ATV 가지고 대결 한번 벌여볼게요. 어?
2: 응원하지 마.
0: 조심히 타야 돼, 조심히 타야 돼.
2: 안겨.
0: 빨라.
2: 아, 다 보이는구나.
0: 진짜 빠른데?
3: 이준이는 이제 무대 때 되게 잘 흥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좀 흥분됐을 거예요.
0: 약간 지금 약간 올라왔어. 벌써 왔어.
4: 너무 빠른데요? 너무 빨라. 야.
0: 몇 초?
3: 35초.
0: 35.13. 우와.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갈게요, 또.
3: 이제 레이싱 경험을 보여주실.
0: 제가 또 예전에 레이싱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죠. 와. 오케이.
3: 그러니까.
0: 맞지?
4: 너무 빨랐어.
0: 야, 감독님, 이제 결과 발표 한번 해주시죠.
5: 30초 1회 조진태. 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인정합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0: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한 액티비티를 많이 즐겼잖아요.
3: 그죠, 많이 했죠.
0: 살짝 배고프지 않아요?
3: 배고프죠. 배 꼬르륵 소리나.
0: 이거 밥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3: 아, 좋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밥 먹으러 가시죠.
4: 렛츠고.
0: 너무 재밌다, 그죠?
3: 아,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자, 잘 먹겠습니다.

0: 여기는 연못이에요, 강이에요?
1: 여기는요, 연못이 맞아요.
0: 아, 정말요?
1: 근데요, 그냥 그렇고 그런 연못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에요.
2: 아, 와. 아, 그럼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거구나?
1: 네, 원래는 여기에 물이 없었는데요.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연못으로 만든 거예요.
3: 와, 그게 가능해요?
1: 그렇죠. 그 당시 백제 기술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2: 네. 네. 저희 딱 멈추자마자 햇빛이 지금 쫙.
0: 이 윤슬 아니에요?
2: 와, 이건 와.
1: 그렇네요. 네. 윤슬이 와. 보이네요.
2: 아니, 갑자기 흐리다가 저희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햇빛이 쫙.

0: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없던 사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있지.
1: 서동하고 선화공주 결혼 스토리가 결국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니까
2: 완전 국제 결혼이네요.
1: 네. 그래서
2: 거의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3: 약간 그게 생각나네요. 그 로미오 앤 줄리엣 원래 결혼했으면 이렇게 됐어.
4: 그러네.
3: 그런 느낌.
4: 맞아, 맞아. 로미오 줄리엣은 이제 딱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뤘네.
2: 아, 그러면은 서동과 공주가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가 화합이 됐나요?
1: 그렇죠.
2: 아, 진짜요?
1: 아, 물론. 갑자기 결혼하고 당장 화합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새로운 물꼬를 트기도 했죠.

0: 검소 화려해. 하루 종일 본 게 검소하면서도 화려하고요, 화려하면서도 검소했거든요. 이게 백제만의 미인 것 같아요.
1: 낙하암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던 선천궁녀 낙하암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르고.
2: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른 8명의 멤버들도 같이 데려와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3: 저는 오늘 백제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예술 문화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해요. 또 고구려 문화재를 보려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고구려 문화재 보러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4: 사실 뭐 경상도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보려면은 저희가 일단 가야겠죠. 그 뭐 해남 막 멀리 멀리 그런 데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요. 아 사투리 못하는데 왜 자꾸 사투리 시켜요 자꾸. 나 지금 이거 오글오글거려 죽겠네. 자 그러면 넘어온 김에 정국일주.

0: 오늘 콘셉트
1: 희망의 아모니
0: 자랑해 볼까?
1: 최고의 합창단
0: 하고 싶은 말
1: 통일을 노래해.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청소년 합창단 더 울림의 지휘자 오수비입니다. 남북청소년 합창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성원은 북향민 자녀와 남한의 자녀들이 모여서 통일을 주제로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연습날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오합지졸이죠. 손에 놓여 있는 건 그냥 종이일 뿐이지 그 친구들한테는 악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했고 우리 남한 쪽의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언어를 통일해보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처음에 그 간식을 먹을 때 북향민 자녀끼리 남쪽의 자녀끼리 이렇게 지금 먹었는데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같이 조금 어우러져서 해서 좀 조를 짜서 좀 섞이게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뭐 언어 소통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웃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북향민 자녀 중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조금 사납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귓속말로 선생님 저희 엄마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작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1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사실은 그때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언젠가는 제가 지휘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곡에서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제일 먼저 통일, 우리, 함께, 가자, 다 같이, 다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작으나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의미를 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2: The final chapter of our journey explor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road. Professor Kim Jin-hwan presents his top three peace journey destinations. What kind of peace will these remarkable places inspire us to contemplate? Find out on this episode of Humanities Beyond Borders.
3: (목소리) 인천 얘기하니까 제가 인천에 강의 갔을 때 인천 모토가 always 인천이에요.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 근데 여기 바닷길은 분명히 통하고 지금. 네. 그 다음에 비행기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위쪽으로 가는 육로는 막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two ways다. 그러니까 인천이 always가 되려면은 남북교류가 열려야 된다. 우리가 섬 아닌 섬이잖아요. 사실 저도 우스갯소리처럼 통일전망대 오두산에 가면 사람들한테 통일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보통 울산바위 전망대 울산바위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제가 분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그러니까 풍경과 경치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어디에 있든 간에 기위에서 만난 평화라고 오늘 하잖아요. 네.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기행이다. 그게 뭐 해외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는 또 베트남의 분단 시절을 사유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키나와에 가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겪었던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건 완전 열려있는 기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 통일이 보이세요. 네. 이거 제가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네.
3: 저는 아낌없이 저작권 같은 거 없으면.
5: 그렇다면 교수님, 네. 우리 좀 일상의 근처에서 네. 그렇게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이곳만은 꼭 가봐라.
3: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제주도 이렇게 한번
5: 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 평화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했지 네. 내려갈 생각은 안 했거든요.
3: 저는 그걸 북상형 평화답사라고 그래요. 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

0: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답사.
1: 그러면 이번에는 남하영, 남하영. 남하 답사.
0: 어, 역시. 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포를 좀 많이 추천해요. 목포는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수탈당한 도시. 그 일본 영사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동양척식주 시켜서 목포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태평양전쟁 대비한다고 방공호를 곳곳에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영화 1987의 연인의 슈퍼가 목포에 있거든요. 네. 세트가 연인의 슈퍼 바로 뒤에도 방공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폭력을 성찰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
2: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포에 가면 뭘 드셨나요?
0: 목포 그 맛집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답사될 때 액티비티와 맛집을 꼭.
2: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0: 카페. 저는 그렇죠. 무조건 역사와 호흡하지만 않아요. 영남에 저는 이제 오늘은 거제도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가 제일 유명합니다.
2: 그러니까
0: 한국전쟁 때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도 가는 분들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또는 전쟁과 관련된 답사하면 무조건 포로 수용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1: 네.
0: 제가 강추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그 거제도 바로 앞에 지심도라고 있어요. 지심도에서 딱 대마도도 보이고, 그래서 대마도와 지심도 사이로 들어오는 적선을 공격하려고 포대를 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섬이 지심도예요. 군사 완전히 천혜의 군사 기지로 만들어놨죠. 다크투어죠.
1: 네.
0: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이 공간이 전쟁터였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장승포라는 곳을 꼭 추천합니다.
1: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0: 장승포 사람들이 그분들을 맞이해주지 않았다면 성심당도 없었다.
1: 어, 진짜요?
0: 이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1950년 12월 25일 날 배가 한 척 들어오죠.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그게 이제 흑남 철수할 때 그 이틀 전에 이제 흑남에서 출발해가지고 14,000명의 피난민을 그 화물선이 분수물자를 다 버려버리고 철수 피난민들을 다 태워서 내려왔는데, 부산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항이 이제 꽉 차갖고 바로 거제도로, 장승포항으로 그 거대한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기적의 항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최고 많은 숫자의 탈출 그 기록으로. 거기 성심당 창업주 부부가 그 배를 타고 피난을 왔어요.
1: 야. 진짜 지금의 혜자스러운 성심당.
0: 예, 예, 예.
1: 그곳이 없었으면 없었네요.
0: 예, 그래서 거제도에서 장승포가 성심당 연계 관광지가 돼야 된다.
2: 그러니까
0: 메르디소가 들어올 때 14,000명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몇 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1: 네.
0: 장승포항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시기에 꼽혔던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을 너무 상징하는 공간인데, 마지막 이제 제주도는 488개의 일제 군사 동굴이 있어요. 488개. 그걸 왜냐면 포대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카이텐, 그러니까 자살 특공용 어뢰종을 숨겨놓거나.
1: 네.
0: 제주도에 그 오름이 360개밖에 없어요. 360개.
1: 그 오름보다
0: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폭력, 다차원 폭력에 노출돼서 살았는가를 성찰하면, 아,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빨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추천합니다.
3: 저 태어난 게 또 제주시인데, 저희 외가는 대정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0: 송악산.
3: 송악산. 네. 그 일대가 다 저희 할머니 계셨던 건데, 근데 진짜 지도가 없어요. 어디에 뭐 굴을 팠다 하면 참 찾아가면 좋은데.
0: 맞아요, 맞아요.
3: 저는 저희 할머니 지금 95세인데, 할머니가 오늘은 송악산 가라. 진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실망했던 건, 갔는데 저만 있죠. 근데 뭐 관광지인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낡은 비행기, 여기서 뭐 추락을 했었는지 겪고 뭐 경남이 됐었는지 알뜰은 비행장에 갔는데, 거기 또 메모지도 있어요. 뭐 왔다 간 사람들이 뭐 다녀갔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비에 젖었으면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
0: 관심을 조금만 돌려줘도 되는 게, 아까 말한 알뜰르 비행장 거기가 다 올레 10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은 그 길에 얽혀있는 이야기나 공간에 대해서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좀 정보를 주면 그거 가지고서도 올레꾼들이 더 많은 좀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 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다크투어리즘에 최적화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많은 전쟁을 겪었고, 침략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고, 또 이 독재에 싸웠던.
0: 맞아요.
1: 그런 역사도 있고.
2: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먹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지루해지면 한 발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다크투어리즘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잘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당해봤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동아시아의 미래 혹은 남북의 미래를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명하게 알려가는 작업들을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0: 저는 제가 어쩌면 시작할 때는 좀 외로웠던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미 그 길에 나섰더니 많은 분이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선생님들처럼 모시고 많이 또 배우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뭐 북한에 두 번 갔다 와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북한은 어때? 이런 질문을 받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강연도 좀 하면서 뭐 우리가 충분히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발벗고 나서면 확실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0: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개성 관광도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3: 제가 그렇게 수많은 촛불형을 다 봤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멍 우는 장면이 나와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Three things are required in human life.
1: Korean people are mostly self-conscious, which is a lot of talk about. My job is to wear clothes.
0: This house, over 50 years old, was reborn through her touch.
1: 집도 저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공간.
0: Here was a designer who went into the mountains away from the city.
2: 나훈아 선생님이 이름 지어 주셨고 유혜수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씨예요.
0: These two famed designers infused life into troublesome old houses. Let's visit their houses now. 괴산,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with beautiful landscapes. We'll be joining our new director today.
3: Nobody listens to me. 건축탐구 집, 오늘의 프레젠터를 맡은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0: Director 이현욱, who initiated the duplex house fever.
3: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의 주인공은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연을 집으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 자연의 이제 기능이나 요소들을 실내에 연출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0: Forever young? Who could he be referring to? Wait a second. She seems to be an acquaintance of mine.
3: 선생님, 작업하시나 안 들으시나 봐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한목가죠. 보자기 아티스트, 강사, 동화 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면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0: On the way to meet her, welcome spring rain fell after a long drought. You would think nothing can be done when it rains in the mountains, but that's not the case for her.
2: 뿌리 길어. 쑥을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쑥과 이름 모를 풀꽃을 꽂아놓으면 뿌리채 꽂아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달씩 가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려주고. 나는 산신령이야. 쑥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
0: Her naming ability turns nameless grass flowers into special beings.
2: 이 속에 사는 저는 그냥 기쁨놀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놀이하고요.
0: She has seen the passing of the seasons four times here.
2: 달맞이는 뿌리가 너무 억세서 뽑다가 운동방아 막 혼자 찍고 혼자 웃고 씨름하고 살아요, 풀과. 피디님, 우리 대박이야. 안개 오고 있어. 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 좋아서. 택배 오네. 택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특급 서비스. 와.
1: She takes on a girly persona on rainy days. What wonders will we get to see in her house?
2: 반갑습니다.
0: 네. 네. 우리가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같은 그렇죠. 회사의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요.
2: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리고
1: Director Lee Hyun-wook and Ms. Hyo-jae appeared in the same advertisement 11 years ago.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ey're coming face to face.
2: 10년이 넘었죠. 11년째 됐습니다. 근데 언제 또 여기에서 또 집을 또 지으셔가지고 또
0: 선생님 너무너무 일단 이 산속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학수고대 기다린 게 산속에서 주치 선생님 기다리듯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집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의 문제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1: It's problematic. It looks fine to me.
0: 그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2: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불편한 집이네요. 어쨌든 처마가 있었으면 되는데.
1: Let's take our time with serious talk. But what could these branches be?
2: 경계선인가요? 요게 좀 특이한데.
0: 여기서 다 멈추는 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2: 아.
0: 처음엔 네. 아, 여기가 산속이니까 택배 하시는 기사님들 편하시라고 네네. 하트로 그려놓고 하트 그려진 집이요 이러면 너무 쉽게 여기까지 차가 왔어요.
2: 네, 안까지.
0: 아, 너무 잘했어 했더니 마당에 파이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0: 그 차가 크잖아요.
2: 네네네.
1: So they mean you must stop here.
0: 동네에서 버리는 소나무 가지 질질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 대로 다 발길을 멈추면서 즐거워하세요.
2: 네, 어쨌든 뭐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제 돌담에 나무 하나 딱 해놓잖아요.
0: 네.
2: 네, 그것처럼 어쨌든 얘기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죠.
0: 네. 네.
2: 마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0: 네. 4년 동안 이 마당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처음엔 하얀 꽃을 심고 싶었고 또 포기하고 아 그대로 둬보자 해서 이렇게 오솔길이 만들어지기까지 4년 걸렸어요.
2: 아 나름대로는 그래도 4년 동안 만든 오솔길이네요.
0: 오, 네. 이 안에서 오솔길이야 오솔길 네, 만들었고 네. 이제 불멍하는 곳이고요.
2: 네.
0: 이렇게 풀담.
2: 아 풀담이요.
0: 네. 네. 저는 풀로 담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세월이 만들어낸 거죠.
1: By the way, Ms. Hyo-jae, why did you come all this way to set up a house?
0: 저도 태어나서 괴산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연고가 없는 곳, 무지를 찾았죠. 산과 바위가 나무가 좋은 곳. 선생님, 이 집에 이름이 있어요.
2: 아, 네.
0: 그래서 마당은 봄눈다방이라고 하고.
2: 봄눈다방.
0: 네.
2: 봄에만 와야 되나?
0: 아니, 봄눈이 그냥 속절없이 녹아버리잖아요.
2: 아.
0: 그래서 고집을 좀 없애야겠다, 봄눈처럼.
2: 봄눈다방. 다방인가요, 저게?
0: 예, 네, 다방. 네. 입이고 소나무로 머리, 입이고.
2: 머리
0: 헤어스타일 만들어 주고요.
2: 네.
0: 봄눈다방.
1: The structure of the house is very simple. The tea room and the kitchen are on the first floor, and two rooms are on the second floor. This place, which appears as soon as we enter, is a multi-purpose room that doubles as a kitchen.
0: 저 공간의 이름은 명이루. 식문화 강의실로 쓰여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 매너 수업도 하고요. 눈 가는 데가 많으니까 사실 명이루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수다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저기는 수다방처럼 쓰여요.
1: There are indeed many charming props here.
2: 아 이거 왔는데 재밌는 또 소품이 있네요.
0: 네.
2: 이건 뭘까요?
0: 한번 열어보세요.
2: 아, 열어봐도 될까요?
0: 네. 네.
2: 보물이 혹시 사탕 아닙니까?
0: 어, 다들 좋아해요. 어, 아. 캡슐 커피. 도시에서들 오시면 네. 막 그 카페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짠 하면 걔가.
1: There are baskets for coffee capsules and tea bags. We would expect no less of Miss Hyo-jae.
0: 그래서 이 글씨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라면 젓가락으로 써주신 글씨예요.
2: 라면 젓가락이요?
0: 예. 효재의 손끝에 닿으면 누더기 헝겊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초근목피도 진수성찬이 된다. 어, 저 잘 살아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구나. 이런 벽과 그 아래 겨울 되면 그 석화가 쪄먹어요 많이.
2: 석화 굴.
0: 예, 근데 네. 어느 날 석화 굴이 네. 이런 데가 온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2: 네.
0: 어딘가 굴 회사에 시집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2: 그래서 구두 힐 있는 구두. 예, 효자스럽네요 디자인이.
0: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차 마시고 있는데 너무 우아하게 나뭇잎이 실내로 날라 들어왔어요.
2: 네.
0: 어, 그게 너무 행복해서 넌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러고
2: 기본적으로 또, 많이 들어오네 뭐가.
0: 어, 어, 얘는 운전자 앞으로 또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해서 네, 네.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1: 네. So everything came together to form a precious meeting.
2: 마당에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저는 이 공간이
2: 네.
0: 공간이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엄숙해지는 거와
2: 그렇죠.
0: 같은 이치인 네, 네. 거죠.
1: Even the branches hanging from the ceiling stand out.
2: 아, 이 천장에다 이거 무슨 나무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죠?
0: 물풀의 나무예요.
2: 물풀의 나무요?
0: 새총했다고 하고요.
2: 아, 딱딱한.
0: 네, 맷돌 손잡이하고 나무 중에 네. 단단한 나무래요. 제가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젖혔을 때 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고요. 처음부터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2: 네.
0: 그렇지만 이 집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
2: 많은 건축가들이 나름대로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채우는 거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구조적인 문제는 좀 보여요. 예. 바닥 장선이라는 게
0: 네.
2: 폭이 넓잖아요.
0: 네.
2: 여긴 좁고
0: 네.
2: 그러면 이제 좁은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선 방향을 뭐 일로 보내고 제가 보니까 장선은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0: 예.
2: 좀 부분 좀 끊어져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벌어졌어요.
0: 예.
2: 그런 것들은 제 전문가로서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0: 아, 그럼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2: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0: 어머, 3년이요? 어머, 그럼 이거 시한부 집이잖아요.
1: Joyce construction is done to endure the load of the floor. And in this house, its direction was set up wrong.
2: Oh, 이 집이 너무 이쁘게 꾸미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0: 네.
2: 그런 부분들은 고치면서.
1: A whole bamboo forest is situated in the tea room.
2: 대나무를 이렇게 잔뜩 심어 놓으셨나요?
0: 어, 감사해요. 심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2: 네, 대나무를 심어 놓은 거 아닌가요?
0: 그런데 제가 네. 이유를 얘기하면 급 실망하실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1: Could there be a secret behind this bamboo forest?
2: 어쨌든 자연의 요소를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0: 어, 이유는 알고 보면 네. 간단해요.
2: 네.
0: 창문 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린 거예요.
1: What an ingenious idea, Miss Hyo-jae.
0: 전시회가 끝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대나무 방, 운상정 이렇게 불리죠. 함께 무대 의상을 한 분이 나훈아 씨 여기 가봉하러 오셨어요.
3: 그리고 저 전시예요. 어째요? 막 이렇게 하니까 123층 롯데 월드타워에서 123층이면 음상정, 구름의 정자라고 써주고 가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끼고 살아요.
1: 운상정 Pavilion, where clouds lay over. It makes Miss Hyoje look like a hermit.
3: 그러니까 최초인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목당꽃 매듭이에요. 목당꽃처럼 풍요로워서 목당꽃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죠. 비녀 매듭, 비녀를 찌르는 모습이라고 제가 묶을 때 비녀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걸 받고 공통된 답이 있어요. 아, 아까워서 어떻게 풀러. 같은 마음인가 봐요.
1: The task of naming nameless things. At those moments, objects and spaces take on special meanings.
4: 이 집은 지은 겁니까?
3: 아니에요. 아니요.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제가 지었다면 이렇게 처마 없는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집은 그냥 네모. 네모난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깍두기 집 안에 효재가 술을 놓은 거죠, 술.
2: 관리를 안 하셨나 봐요. 우선 목조주택인 거잖아요.
0: 네.
2: 그리고 외장재가 적산목으로 했는데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원래는 오일스텐을 칠해서
3: 오일스텐 매년, 바른 거예요?
2: 매년 바르시나요?
3: 한 번 발랐어요.
2: 한 번.
3: 매년 칠해야 돼요?
2: 그럼요. 매년 칠해야 돼요. 사람의 피부랑 똑같습니다.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0: 네네.
2: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네. 처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3: 오, 모자 비유 너무 잘하셨어요.
1: Wooden houses must be stained with oil every one or two years to prevent discoloring and strengthen its durability.
3: 처마 없는 집에 산다는 건
2: 네네.
3: 비, 바람, 눈 다 네. 맞고
2: 그러니까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햇볕이 되게 따갑거든요. 저 집도 이제 따가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옛날부터 처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500년 살아보니 야 안 되겠다. 이 기후에 맞는 식으로 이제 건축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 우산도 필요하겠네. 아니면 모자도 필요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3: 우리 집은 이렇게 고달프게 가요 화장실을.
2: 아 불편한 화장실이군요.
3: 그리고 문도 거꾸로 딸렸어.
2: 그러니까 문 여는 방향도
3: 거꾸로.
2: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네.
1: The bathroom offers the most strength to Miss Hyoje. It's the only place where she can be alone.
2: 네, 화분도 있고 뭐 역시 보자기도 있고.
3: 네. 이제 제가 화장실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2: 화장실, 그렇죠?
3: 예, 그래서 네. 저는 이 공간이 잠깐이지만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랑 우리는 다 한 번쯤 대화하고 자랐잖아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어린 왕자 오르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기는 제 시예요.
2: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 잠깐이요. 장점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2: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3: 그래서 시를 쓴 사람과 읽어주는 사람. 어머, 오늘 화장실에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지?
2: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래줄에 널려 있는 속옷들, 눅눅한 수건, 욕조 구멍을 막고 있는 머리칼. 그러다 잊혀지겠지요.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하얀 수건에 레이스 꿰매고 빨래는 줄 맞추고 빠진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늘쌈지에 모읍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3: 와 감동.
2: 감사합니다.
3: 오늘 전체에서 화장실에서 둘이 보이는 이 퍼포먼스가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1: But there are problems with it as well.
2: 근데 화장실 오시는데 네. 뭘 들고 오셨나요?
3: 여기는 누수가 돼가지고 불이 안 돼요.
2: 그러네요.
3: 그리고 위험하니까
2: 네.
3: 수리한다고 뚝딱거리는 게 싫어서
2: 네, 네.
3: 그냥 이 상태로
2: 네.
3: 불이 안 들어오는데 초 켜고
2: 초를 켜서
3: 네. 초를 이렇게 켜서
2: 이렇게 켜놓는 건가?
0: 이렇게 해서. 그 유리 뚜껑이 꼭 있어야 돼요.
2: 운치는 있네요.
0: 그냥 운치라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아, 정전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짜증으로 연결되거든요.
2: 어떻게 이렇게 그냥 슬그럽게 그냥 이겨나가시는
0: 뭐 맞아. 아니 새나 그럼 나는 촛불을 켜리라.
1: Since she bought this house due to its views, problems abound everywhere. She was irritated at first, but she had a change of heart toward enjoying the discomfort.
2: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0: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0: 뭐가? 누수가?
2: 그렇죠. 누수가 계속돼서 이제 이 나무가 어쨌든 시간이 해서 이제 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1: 아... You see, Miss Hyo-jae? Regardless of how you dislike crowds, you should hurry up with the repair work. Leakages can be even larger inside than on the outside.
0: 글쎄, 시골 집에 굳이 2층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2: 아,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네. 불편하시니까. 아우, 경치가 좋네요. 올라오니까.
1: The second floor is her favorite area.
0: 이렇게 문을 열어서
2: 네. 어쨌든 문이 이제 바깥으로 여네.
0: 그래서 바깥으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1: Since there are no eaves, everything presents discomfort.
2: 그 우산은 어쨌든 접어서 이렇게
0: 급하게 네. 던지고 따다닥 이렇게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네. 풍미가 없어지고
2: 네.
0: 뭘 후다다닥 거리는
1: It's hot in the summer and cold in the winter.
2: 3면에 지금 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마가 없어서 워낙 서양빛이 들어오니까 늦게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0: 겨울에는 화망산 입김이 보이네요.
2: 아, 추워요.
0: 너무 춥고. 네. 오죽하면 여기를 수장고, 창고방으로 쓰겠어요.
2: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붕, 삼각형 공간이 있으면 그 삼각형 공간이 사실은 중요한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0: 그 우리 집을 통해서 네. 그 로망, 시골집 로망 있는 분들은 꼭 네. 하나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붕은 꼭 필요하다.
2: 네. 처마.
0: 처마.
2: 경사지붕.
0: 아, 경사지붕.
2: 이게 꼭 필요한 거죠.
1: 'Her bedroom has minimal embellishments. There is a reason for it being such a beloved space, despite the inconvenience it presents.
0: 눈 뜨면 찬물을 끓이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물 따르는 소리가 이 공간에서는 폭포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방의 장점은 누워서 별 보고 달 볼 수 있는 거.
1: A picturesque view that unfolds at night. That is a special gift that is priceless.
2: 선생님 다운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지, 겨울은 당연히 이제 추워야지. 어쨌든 좋아하시는 것처럼 자연을 안에 끊어들여서 나름대로는 공간을 디자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효재다운 집 같아요.
0: 감사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다들 짠해 하면서 서울들 떠나고
2: 네, 네. 저도 그러고 떠날 것 같습니다. And my heart is
0: free from all care.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고쳐 살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느 집이든 구멍난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도 또 다르게 예쁘게 살 거예요. 언제나. 꽃밭을 만들어야겠어요. 미니 꽃밭. 이거 좋다. 뾰족한 부분을 쓰임새가 있는지. 오, 이렇게 잘 커주다니. 어머, 고마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T를 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산신령 놀이라고 이름을 정해줘요. 내가 산신령이야 이러고.
3: 아, 이게 집이란 진행형이다. 완성은 없다.
1: The summer will be plentiful due to Miss Hyoje's touch. We'll look forward to it.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안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우울과 고통과 불안을 듣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제안은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걸었다. 때로는 달렸다. 위로의 길을 다 걸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출구에 닿을 것이고 이제 제아에게는 출구가 중요하지 않았다.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걷는 동안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이 중요했다.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으로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들이 무릎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왼쪽 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들의

오른손을 잡고 싶었다. 그리고 평생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안은 정말 그러고 싶었다.

이게 저의 일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딱히 욕구가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크게 원하지도 않고 그냥 글을 쓰는 순간에 저가 가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지 않을 때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저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해가 지는 곳으로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자, 허투루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오히려 좀더 절박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각종 청소와 빨래와 그런 것들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한 12시쯤 책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12시부터 5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 여름엔 6시까지 글을 쓰거나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딱 퇴근 시간 지켜서 5시 혹은 6시에 일어나서 한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잠듭니다. 이게 정말 그 거의 시간도 비슷할 정도로 지키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네. 네, 그게 그 배경 스케일이 클 뿐이지 그 이야기 자체는 좀 인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그 배경에 제가 중심을 뒀던 게 아니고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했을 때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와 진아 레즈비언 커플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무사무탈한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주는 혐오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쓰려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계속 있는 일인데 소설 속에서도 그들이 레즈비언 커플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쓰기가 싫어서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자.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이러스 재난이 먼저 들어왔고 이들이 굉장히 넓은 대륙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배경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다가 러시아의 대륙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달린다면 저곳으로 가자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육로든 이제 바다로든 러시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배경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러스 러시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떤 커다란 스케일과 배경은 그 주인공 두 여자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쓰면서도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무섭죠.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을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전 인류에게 비교적
비교적 공평하게 이제 닥치는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해서 썼는데, 저는 상상을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길 바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 속의 상황이 훨씬 더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빗대어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코로나19가 끝일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현실에서 바이러스 재난을 겪으면서, 약간 집단 지성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의 저는 어둡고 악한 면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이들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좀 더 인간을 신뢰하게 됐달까? 저는 그런 면이 생겼고,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믿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란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팬데믹을 겪은 후에 그런 걸 소설을 쓰려면 너무 상상력의 제한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무관심하더라도 겁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쓴 소설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속한 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제 소설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도 인류 보편의 사랑과 희생과 가족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이질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반, 호기심 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써도 될까? 정말 현실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면 어쩌지?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책임감이 무겁고 어렵다고 해서 안 쓰고 있는 거는 더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딱 무조건 이제야만 보여주자, 이 거리감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이재아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일을 겪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재아가 되려고 했죠. 모든 것을 재아의 시선에서 보려고 했고 생각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것은 글을 쓰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는 제아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을까? 이거 써도 될까? 훨씬 그 어떤 소설을 쓸 때보다도 질문을 많이 했던 소설이에요. 저는 제가 쓰는 인물의 편에 서섰어요. 그럴까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렇게 써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3자나
객관화를 하거나 뭐 제3자의 시점이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인물을 바라보는 순간 글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이입을 해서 쓰자라는 편이고 그렇게 써서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한 이상 이 사람이 그냥 당하는 이야기만은 쓰지 말자. 마냥 당하는 이야기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을 쓰고 싶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인물의 편에 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면이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소설을 쓸 때는 그냥 분노만 할 수 있었어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사람들의 어떤 부당함과 이중적인 면과 그런 악의와 뭐 위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아이였을 때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어른이기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나쁜 태도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화만 내는 소설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최소한 이 세계가 왜 그런지 스스로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냥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쓰기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완전한 희망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은 정말 어릴 때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어른스러워지자, 어른의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들이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저는 이제 내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2, 3일 뒤면은 독자분들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 성장소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장 쓰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막 탈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0: The moment you dive, you see massive rock mountains.
1: 나얼 포인트는 이미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버블 폭포, 꽃동산, 산호동산이라고 하는데 수심은 대략 한 15에서 30m 바닥에 바위 봉우리 형태의 돌산들이 끊어질 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우리의 수심은 한 10m 내외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보트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너알 포인트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낮은 돌산에는 분홍 바다 맨드람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키가 큰 돌산 위쪽에는 거품 돌산호와 말미잘 군락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0: Schools of white-saddled reef fish, whose main habitat is the coastal waters of Sapsum Island, gather near the blooming pink soft corals. In the area's waters, these stone mountains stretch on like a mountain range. At Sucheonji dive spot next to Noal, there is a tunnel that cuts through the rock mountains. It is large enough for a single diver to pass. This famous spot is where divers like to take photos against the backdrop of soft coral.

0: 연세미연은 기차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

0: 안녕하세요.
1: 팬이에요.
0: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아, 유튜브에.
1: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학교 접했죠?
0: 네, 학교 졸업했어요.
1: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0: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창 메이크업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남았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을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0: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y Pai.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2: 안녕하세요.
1: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4: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4: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4: 야.
0: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4: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아, 캐대연.
4: 네, 맞아요. 루미.
1: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연 진짜.
0: 캐대연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4: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4: 저는 약간 루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우와, 마법의
4: 진짜요?
1: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4: 환영하죠.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0: 이쪽으로?
1: 여기로. 렛츠고! 캐대연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에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스킨?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있는
0: 거 등쪽에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끄만 거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등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알고
0: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0: 립으로
1: 약간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0: 그래요?
3: 간질, 간질.
0: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2: 눈썹을요?
0: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우와,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더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우와, 이렇게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오징어에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1: 네.
0: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리본이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푸릇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1: 오.
0: 안돼, 안돼, 안돼. 정말
2: 입은 땅 맞추는 게 필요해.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 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어,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얼굴이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응.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는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예쁜데?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그죠 그죠
1: 맞아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가자.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1: 가자.
2: 너무 기대되는데?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낼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0: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요. 와!
0: 아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맞아. 헤어를 잘 보이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매근 매근 하다 매근 매근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야 다다리야 come 다리 yo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2016, an excavation site in Osongup,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sword discovered in a small tomb astonished everyone.
1: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2: 평양동도에서 나왔으면은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3: 동병철검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0: At first glance, it looked like an ordinary old sword, but many secrets were hiding inside it.
2: 철이라는 것이 확실히 고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철이 훨씬 더 그 중요한 광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청동이 더 비싸요. 청동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으로 청동인 거고.
4: 칼을 차보면은요, 칼의 그 칼 자체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만 바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동이 더 낫겠죠.
0: The handle was likely made of bronze to emphasize its high value. When and where was this sword made?
1: 이러한 동병철검은요, 주로 나오는 곳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 현재 운남하고 사천 일대가 되겠고요. 또 한의 부분이 이제 만주 일대인데요.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동병철검이 나오고
2: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동병철검은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 그 시기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나온 거는 AD 2세기,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0: About 200 years after it was made, the sword was discovered in a tomb more than 1,000 kilometers awa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wner of the tomb someone of a high social status?
3: 동병철검이라는 유물이 워낙에 흔히 볼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겠지만 무덤의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무덤들하고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작고 또 같이 출토된 유물들도 그냥 평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층이긴 하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그 위세를 보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size of the tomb and the other relics found in it were not particularly extraordinary. However, the sword looked notably different from the other bronze-handled iron swords from China. Its overall shape, including the handle, was similar, but the edge of its handle was cut off. What could be the reason?
1: 이 청주 오송의 검은 특별해요. 엄청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이게 이 뒤에 손잡이 뒤에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들을 박아 놓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없이 이걸 다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아마도 이 검을 하도 오랫동안 쓰니까 검을 교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걸 이 밑에 빼준 나온 그 칼을 다시 이렇게 휘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휘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0: What was the reason the sword was in use for so long, even to the point of damaging its valuable bronze handle?
1: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칼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 몇 대주 할아버지가 썼을 법한 그러한 부역칼을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부역계통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집안의 갑옷처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This sword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like a family heirloom, possibly to show that its owner was from Puyo. The significance of Puyo at that time was exceptional.
1: 우리가 삼국을 이야기할 때요, 신라와 가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부여 계통이었어요. 지배 집단들이. 자, 북부여, 그래서 부여 나오죠.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요.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나옵니다. 부여 계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국 신화라든지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울 정도로 부여 계통의 유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주 오성에서 부여계통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0: This bronze-handled sword still remains a mystery. Hopefully, someday it will pave the way for writing a new chapter in Baekje's history.
5: 철판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됐습니다.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1915년 또 홍수 시에 이곳이 없어졌습니다. 폐허 상태로 터만 남아있던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 지금 유물은 수건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공무포가 나무에 낀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희들 갖다 놓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게 단성이다 보니까는 금속으로 된 호는 이동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곳은 그 군기고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그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목모포의 부재가 철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창고 내부고 여기는 창고 바깥의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바닥에서 그 총포의 탄환인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1: 이게 목모포의
0: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모포의 총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사시설이니까는 백령의 전체 그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획득을 했고 조선 후기의 그 무기 연구와 총포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룡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룡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Okay, let me choose myself. This way. In 2003, we have a big typhoon hit this mountain area.
1: 21년 전인 2003년도에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이 절벽 사면을 치고요. 돌들이 좀 들고 일어나면서 파헤쳐 시작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노출이 됐습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형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사실 이러한 의문점과 질문이 이 화석산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퇴적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이 지역은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였고요. 아주 촉촉히 물기가 있는 호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됐고요. 물과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왔던 초식공룡, 그리고 이 초식공룡을 노리고 쫓아왔던 육식공룡의 흔적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당시에 공룡들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서식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Another good picture of the trailway is like this. Here, another big meat eater, theropod, is running this way. So I'm going to show you this tree and this main. We can calculate the size of the length like this. So this is about 3 times bigger than manus. Footprin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tell us about behavior and size and then characteristics of the or the group animal.
1: 웨더링.
0: Oh, weathering. Good questions. The weathering is keep going on, like typhoon and big rain. Keep deteriorating. Yes. So we cannot block the rain. But this is a natural disaster, a natural phenomenon. But after this layer, we have more dinosaurs. Even below your side, we have more. So we just keep monitoring, keep watching. So what is the next step?

일반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자연유산 발자국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발자국의 이 표면에 훼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의 색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인성이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관리 계획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높은 계층의 문어입니다. 학교 안에 들어왔을 때 천장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유호분입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흩었던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 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직경 13mm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흙도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하고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사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백제인의 토목 기술이 현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훌륭했다. 이 구덩이 안에서 동물 유체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0: 저희가 2017년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가서 이 성벽의 흔적을 찾았고요.
1: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메인의 기술은 혹은 주요 기술은 판축 기술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집어넣어서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의 흙 덩어리를 일종의 판괴라고 하고요. 그 판괴가 모여서 거대한 토루,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루들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판축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기술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판축의 정연함 그리고 판축 구조물의 완벽함은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3.8km 이상 되는 이 왕성을 아주 견고히 축성하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진구인데요. 중에 자연재방층을 파서 이 지진구를 맨압을 했습니다. 홍납토성에서 지진구는 총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지진구의 의미는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를 할 때 전체 공사의 편안함을 바란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성의 번영을 바란다든지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를 축조를 할 때 요 아래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자연재방 면에서 계속해서 의뢰의 수혈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동물은 소나 말의 대형 포유류, 그리고 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쉽진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안전을 바라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벽이 축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일종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해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네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요?
1: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렇죠.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천돈 천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네.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네.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입니다.
0: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브리브리 이성.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어즈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많았어요. 오, 진짜로요?
1: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있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2: 연?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2: 아, 메디힐.
0: 마데카솔이죠.
2: 마데카소사이드.
0: 메디힐의 그 마데코사이드. 아,
2: 마데카소사이드.
0: 아니, 마데카소사이드.
1: 엠프.
0: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1: 민감한데.
2: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순해요. 그래서 순해요.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이.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네, 말할 때면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말 한마디 하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1: 자, 이제 좀 더 물품들 한번 가까이 인터뷰.
3: 한번 해봐. 자,
1: 와요, 출격!
3: 오케이.
1: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0: 네.
1: 내가 어무할게, 먼저.
0: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4: Yeah.
0: Oh, really? Yeah.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4: Yeah.
0: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4: Russia.
0: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4: Хорошо.
0: Хорошо?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5: Why did you come to Korea?
4: Tourism concert.
6: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0: Oh, BTS concert!
6: When is it?
4: 17 concert.
0: 17 concert too?
6: Yes.
0: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6: Yes.
4: Many projects in Korea.
6: It's quite popular.
0: Oh, really? Yeah. In Russia?
6: Yeah. Most people use Korean
4: products.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7: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4: Yes, yes.
7: Okay, I got it.
4: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7: Oh, thank you.
4: We trust you. yeah, we trust you.
7: What is your K-beauty item? Is that every time you use it?
4: Dr. G.
7: Dr. G.
4: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1: Cleansing balm.
7: Cleansing balm.
1: 닥터지 일단 닥터지 안 했습니다.
4: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7: Oh.
2: Like it's not sticky.
4: Yeah.
7: What about you?
4: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7: Uh-huh. Soybean.
4: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7: Moisturizing for you.
4: Yes.
7: Oh,
4: yes.
7: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4: About 2 years.
7: 2 years. Okay. What about you?
4: Me too.
7: 2 years.
4: 2-3 years.
7: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1: 이렇게 K-beauty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Thank you for the love, the K-beauty.
4: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7: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1: Yeah. 아까 또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7: 더 낫다고 했잖아요.
1: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7: 너무 좋습니다.
1: This is cake.
7: Beauty.
1: Beauty. 그리고 확실히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알려야겠다.
7: 맞아요.
1: 제품들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피피를 주세요.
1: 주세요.
7: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1: 주세요.
7: 예.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를 한 명 볼까?
1: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7: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1: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7: 불 냄새?
1: 대본대로 하죠.
7: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1: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7: 유명한 데인가 봐.
1: 소금빵.
7: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8: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7: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1: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7: 우와.
1: 자, 먹어봅시다.
7: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7: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7: 저 이해는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9: 네.
1: 좋습니다.
7: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9: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7: 정은수님. 네. 왜 근데 서울에는?
9: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7: 에이티즈 분들의 팬.
9: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진짜요?
7: 왜요?
9: 진짜요?
7: 왜요?
9: 좋죠.
7: 혹시 K-beauty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9: 네.
7: 우리 외국분들께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9: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7: 아이브로우.
9: 되게 좋아요.
7: 어떤 면에서 더?
9: 그러니까 다른 아이브로우는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7: 네.
9: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7: 오.
9: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1: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9: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7: 그렇죠.
9: 그렇죠. 두 통째.
7: 그렇죠.
9: 고3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세 통째?
7: 세 통째.
9: 근데 그게 세 통이 그.
10: 그러면
9: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10: 오! 하나를 네.
3: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9: 어 맞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9: 진짜 추천해요.
3: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ATG 성환님에게
3: 한번 인사해 주시죠.
9: 아, 성환님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전화로 보내시고
9: 근데 진짜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3: 아 진짜로요?
9: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3: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9: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1: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네.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네.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네네네.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네. 이 가슴 한 켠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 와, 그 정도예요?
1: 예.
3: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뭐죠? 추천받은 제품들 네. 제가 세 개 골라서 네.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리뷰 앤 다이어리.
1: Let's go!
3: Let's go! 와!
1: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3: 맞아요.
1: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오!
3: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1: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3: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1: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네.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과 인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3: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1: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3: 오? 진짜?
1: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3: 네.
1: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3: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1: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3: 아 우리 손등
1: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3: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1: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3: 네.
1: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3: 약간
1: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3: 네.
1: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3: 아 다행이네.
1: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1: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3: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1: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3: 촉촉해요?
1: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3: 네.
1: 마데카 소사이드
3: 네.
1: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3: 네.
1: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3: 무거워요?
1: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3: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1: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3: 배부르겠다.
1: 피부 양보했습니다.
3: 네, 피부 양보했어요.
1: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3: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1: 예. Yeah.
3: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1: 오.
3: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3: 그쵸, 그쵸.
1: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1: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3: 네.
1: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3: 한 번도 없죠.
1: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3: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1: 아니요, 그냥 각자.
3: 일단 한번
1: 리허설.
3: 네,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1: 아 진짜 입문자예요.
3: 오와 오와 이게 뭐야?
1: 뭐야 그 리액션?
3: 오와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1: 그렇죠.
3: 결 살려주는 거 맞죠?
1: 결도 살려주고.
3: 예.
1: 네. 버트림 스머징.
3: 아 스머징.
1: 예. Yeah.
3: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1: 예. Yeah.
3: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 예. Yeah.
3: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1: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은 털이니까.
3: 아 맞긴 맞는데요. 네,
1: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3: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도전?
3: 네, 진짜. 어?
1: 도전 눈썹에?
3: 도전!
1: 도전 오.
3: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1: MC.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3: 이렇게?
1: 싱싱싱 이렇게.
3: 아 그대로 한 것처럼?
1: 싱싱싱.
3: 오 좋네.
1: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1: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3: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1: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1: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자,
3: 네.
1: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3: 어?
1: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3: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딥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1: 와우.
3: 이걸 뭘로 지우죠?
1: 클렌징 밤으로 지워요.
3: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놓았던 거구나.
1: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3: 맞죠.
1: 근데 또 클렌징 밤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3: 근데 뭐가 달라요?
1: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3: 아.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3: 그렇죠.
1: 과학이죠.
3: 그쵸.
1: 사이언스.
3: 와우, 과학, 사이언스.
1: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3: 아, 그래서.
1: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3: 네.
1: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3: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3: 네.
1: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3: 오~
1: 바로 써보도록 하죠.
3: 네, 좋아요.
1: 클렌징은
3: 네.
1: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3: 네.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 맞아요.
1: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3: 네.
1: 바릅니다.
3: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1: 네, 비비면 됩니다.
3: 아, 한번 해볼게요.
1: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3: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웠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1: 오.
3: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3: 오.
1: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3: 네.
1: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분리해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3: 아.
1: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3: 네. 사장님.
1: 사장님.
3: 네.
1: 여기 저희 단골이죠?
3: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1: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3: 네.
1: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응.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3: 오.
1: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네.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3: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1: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네.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어.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어, 거죠.
3: 빠지고 있는 상태인 네. 거고, 노폐물을.
1: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3: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1: 네.
3: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1: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3: 아,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부드러워요.
1: 좋습니다.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3: 네.
1: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3: 네.
1: 먼저 뽑으세요.
3: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1: 아, 진짜로?
3: 네.
1: 아, 왜요?
3: 아, 왜냐고요? 네.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1: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 혼자?
3: 볼게요.
1: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3: 네 맞죠.
1: 저는 클렌징 밤으로 하죠.
3: 클렌징 밤.
1: 예.
3: 왜죠?
1: 아무래도 저는
3: 네.
1: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화장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3: 역시 이선구는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1: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3: 완전 진심이에요.
1: 네.
3: 제 타입이죠.
1: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했어요.
3: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1: 그러긴 해.
3: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Let's go!
1: 리뷰북 타임!
3: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1: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3: 네.
1: 좀 찾아봤어요.
3: 찾아봤어요?
1: 네. 이제 깨달았어.
3: 뭘요?
1: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느낌.
3: 네네네.
1: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3: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1: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한 편일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요깃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0: 오.
2: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0: 오.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니.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2: 와.
0: 아보카도. 화백. 오.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디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우리 음악의 다양한 멋을 풀어내는 국악 콘서트판, 오늘의 첫 번째 무대는 동양고주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고주파는 우리 악기 양금과 베이스 기타 그리고 퍼커션, 이렇게 독특한 악기 구성으로 활동 중인데요. 양금은 타현 악기, 그러니까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죠.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강렬하고 화려한 양금 연주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타악기와 베이스 기타가 만들어내는 아주 화려한 리듬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양 고주파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강렬한 리듬이 인상적인 숨바꼭질 만나보셨습니다. 동양 고주파의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장도혁, 윤은화, 한민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렇게 세 분께서 함께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아주 강렬한 밴드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양금이라고 하면 보통은 좀 뭔가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심금을 울리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주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하게 되신 건지.
2: 저희가 그 연주한 양금은 네. 그 전통 양금이 아니라 12 반음계가 다 있는 계량 양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금이 원래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이제 양금이라고 불리는데 그 원래 전통 음악에서는 보통 당이나 한복을 입고 한 손으로 연주를 하는 때가 많았었는데 저 악기는 제가 이제 계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56음이 나오고 네. 반음계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음역대가 넓어서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아, 그 윤선아 씨께서 직접 계량하신 건가요, 저거는?
2: 네.
0: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장도혁 씨께서 양금 연주 영상을 보고 수소문에서 이 팀을 만드신 거라고 하던데요.
3: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양금이 네. 되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서 네. 제가 실제로는 처음 못 보고 영상으로 접해서 언젠가는 이 매력적인 악기랑 밴드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한국에 양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각종 포털에 윤은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제가 무작정 네. SNS를 수소문에서 찾아갔어요.
0: 그랬더니
3: 제가 일단 하고 싶어하는 밴드는 즉흥 연주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밴드 음악을 같이 해보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처음엔 제자를 원래 소개받으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0: 진짜로요?
3: 네. 그래서 셋이 한번 국악판을 흔들어 보자.
0: 네.
3: 그래서 셋이 밴드를 하게 됐습니다.
0: 정말로?
3: 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0: 원래는 그러니까 윤은아 씨 정도 되는 분은 안 할 것이다.
3: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죠.
0: 제자쯤은 소개받을 수 있지 않을까.
3: 네, 근데 내가 하고 싶다. 본인이 하셔가지고.
0: 왜 그러셨어요?
2: 그러게요. 네. 아, 근데 저도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 때 타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좀 제 몸에도 그 좀 그 비트가 이제 비트가? 흐르고 있어서 네. 되게 밴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찌 보면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팀하고 하려고는 하지는 않았고 네. 근데 도혁 씨가 이제 원래 했던 이제 영상이랑 그런 거를 봤는데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나랑 결이 맞지 않을까. 저도 되게 좀 역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0: 이제 전혀 이해도가 없었는데 이제 첫 합주를 할때 그냥 알았는데 헤비니스. 예, 그리고 이제 되게 피지컬이 필요한 연주, 막 속주, 빠른 연주, 막 필요한 또 되게 뭔가 실험적이고 그리고 뭔가 다이내믹하고 네, 그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모로 저에게도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있고요. 당연히 재미있으니까 함께하고 있고.
1: 알겠습니다. 전통의 장단 길굿을 동양 고주파만의 특징으로 재해석한 오체질굿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는 다섯 개입니다.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그리고 적벽가. 이걸 합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탕은 판소리 한 편이라는 의미고요. 이것을 바탕 혹은 마당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판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변강쇠타령, 무수기타령, 강릉매화타령, 옹고집타령, 장기타령, 배비장타령, 수경낭자전, 그리고 가짜 신선타령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소리들은 현대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또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판소리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춘향가일 것이라고 하죠. 이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김정훈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1: 에이! 그때요 춘향모가 향단이 달리고 건넌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제. 이날 밤 정담이야 서불진해요 엄불진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지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답쑥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는디.

사랑이야. 나는 죽어 꽃이 되네. 턱도 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범나비 되네.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덤쑥 안고 나올 나올 춘추가 으면 네가 날이 인줄 아르려 나 화루하면 접불래라. 나비새 꽃 찾아간 저 꽃대기는 내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나는 죽어 글자가 되네. 딸이 따온 그들은 아래 쳐 캐진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네. 전 하늘 건 다릴 변양 치아비부 사나이남 기특기 아들 자자 글자가 되어 캐진 여변애가 똑같이 붙어서서 조을 호자로만 보자. 예, 준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건넌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싯적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혼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구라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옷봉지 때 그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오늘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턱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1: 아,
0: 그래.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나보고.
0: 그래도 되죠.
1: 생각을 해보면서 좀.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을 같이.
0: 그쵸.
1: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여기 이제 서촌. 뚝섬 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맞아요, 맞아요.
1: 좋네.
0: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
0: 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시는 거예요?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줄 사볼까?
1: 깨순도
0: 맛있을 것 같아. 네.
1: 감자채 오랜만이다.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저 평소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에요.
0: 여기는 엄청 좁다.
3: 배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구나.
0: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 옷이구나.
1: 네. 한복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오라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1: 잘하셨어요.
0: 등받이 있는 의자. 오.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1: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1: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오.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설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금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
1: 그쵸. 그리고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아, 해가 잘 그치. 들어가지고. 대추 달렸는데?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본 거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 대추 사러 와놔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어, 금남시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Make it, make it, 하다. And make it, make it,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5: Come on, do the tadari. Yes, tadari. Tadari, tadari, come, tadari. Yo.
3: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벨하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죠?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배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0: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아,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0: 5명
5: 타도?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아, 저리면 저린다.
0: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2: 한번 태워주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네?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0: 지금,
2: 떼배가
0: 지금요?
2: 떼배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0: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0: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아,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어, 그렇죠. 이런데. 담배를 네. 쓰는 거지, 이게. 네.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네. 봄 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3: 이쪽
0: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그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 볼게요.
2: 저쪽에
1: 자연스럽게 네.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 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어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네, 미역을.
1: 예, 네, 미역을.
3: 따는 거죠.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히.
1: 강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영초.
1: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예, 채취를 해보시죠.
3: 예.
0: 자, 갑시다.
1: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1: 예.
0: 해삼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 쌤만 네.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4: 그렇죠.
1: 네.
0: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날려 있어요.
1: 그걸 직접 따 보셨어요?
0: 아 지금 많이 땄죠.
1: 따?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 너무 세다.
4: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기요.
1: 아니,
0: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네.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구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1: 자,
0: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 MC, Gravity's Alan.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1: Alright, Wonjin, vacation season is almost over. Don't you want to just take off and go somewhere? I'm itching to go anywhere.
2: 형도요? 아, 저도요. 마음은 벌써 산 넘고 물 건넜다고요. 게다가 저희 오늘 옷 좀 보세요. 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1: Yeah, what's going on here? It looks like we need to go on a vacation right now. That's it. Let's grab our passport and dip. Hurry, let's go.
2: 아, 잠깐만요. 그거 여권은 조금 넣어두세요. 예, 여권 필요 없거든요.
1: What do you mean by that? Why not?
2: 제가 이렇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휴가지죠. 그쵸?
1: You're right.
2: 지금 바로 여기 right here. 여기가 하와이고 몰디브고 아주 그냥 이비자라고요.
1: Yeah, I gu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catch up to you, Wonjin.
2: 그럼요. 천천히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예, 오늘 분위기 완전 바캉스 그 자체 아닙니까?
1: That's right.
2: 맞죠, 맞죠. 5분 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1: Everyone, join Myungnan's on this journey today. Forget about everyday life for a moment and take a trip with K-pop.
2: 아, 고고고. 예, 분위기 있는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뮤직 스톱.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오. 어때요? 어때요? 이기는 거 같아요?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추라추라 한번 해 봐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하,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어? Am I doing it right?
1: 노려봐.
0: Am I doing it right?
1: 아하. 아하.
0: Am I 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큐.

0: Hey, Wonjin. Uh-huh.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yeah.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la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휘브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몬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Pow, pow, pow, pow. Yeah,
0: 반갑습니다. Yes.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0: All right.
1: Oh,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5: 스파이시? 스파이시.
1: 스파이시.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7: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flavor.
7: 맞아요.
1: 입술 맛을 거죠.
7: 이렇게
0: 아하.
7: 포인트입니다.
5: 오,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7: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Right.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3: Hi.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house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u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u'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가보셨나요?
1: 어, 혹시 네. 댄서신지? 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1: 오, 댄서신.
0: 이게 왜 진짜지? 이게 왜 진? 어,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1: 예,
0: 감독님,
1: 네.
0: 음악 주세요.
4: We got that flavor. Name
0: on so good.
4: Hands up if you're feeling
0: alive. Oh,
1: spicy.
0: Spicy.
4: We got that flavor. Yeah, we know.
0: Oh, whoa.
1: Hey.
0: Hey, 좋습니다. Just like my Miga. Let's go.
1: All right.
0: So cute. Cute.
2: Pavlina, what did you think?
3: Oh, I love it.
5: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3: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2: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0: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2: Yeah,
0: 누구였어요?
5: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Yes. He thinks
5: 파블리나.
0: 파블리나. 좋습니다.
2: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2: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2: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6: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2: 와우. Wow. So you said i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6: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보득보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2: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6: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어려운 질문.
2: It's such a hard question.
1: 어,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0: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1: 어, 동현하게?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혹시 동현이 형은 이제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2: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ngyeon's lifestyle because Dongyeo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ngyeon.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3: Okay.
6: 어,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0: 아, 네. 네.
6: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0: 이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2: Yes.
5: 그러면 아, 저도 네. 안 바꿔요.
1: 저도. 말 신사하겠습니다.
2: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0: 좋습니다.
2: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3: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2: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5: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1: 와!
5: 홍이가
7: 씨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치 한번 보여주시죠.
8: 예.
2: 가디건 모델.
8: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었었나요?
1: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8: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2: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2: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8: Alright,
2: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동현,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9: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nna give you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2: Alright, al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8: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리 케이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많이 늘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t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real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심플리 스페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안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우울과 고통과 불안을 듣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제안은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걸었다. 때로는 달렸다. 위로의 길을 다 걸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출구에 닿을 것이고 이제 제아에게는 출구가 중요하지 않았다. 왼쪽 벽에 손을 대고 걷는 동안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이 중요했다.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으로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들이 무릎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왼쪽 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들의 오른손을 잡고 싶었다. 그리고 평생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안은 정말 그러고 싶었다.

이게 저의 일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딱히 욕구가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크게 원하지도 않고 그냥 글을 쓰는 순간에 제가 가장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지 않을 때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저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해가 지는 곳으로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자, 허투루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오히려 좀더 절박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각종 청소와 빨래와 그런 것들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한 12시쯤 책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12시부터 5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 여름엔 6시까지 글을 쓰거나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딱 퇴근 시간 지켜서 5시 혹은 6시에 일어나서 한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잠듭니다. 이게 정말 그 거의 시간도 비슷할 정도로 지키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네. 네, 그게 그 배경 스케일이 클 뿐이지 그 이야기 자체는 좀 인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그 배경에 제가 중심을 뒀던 게 아니고 처음에 소설을 쓰려고 했을 때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와 진아 레즈비언 커플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무사무탈한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주는 혐오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쓰려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계속 있는 일인데 소설 속에서도 그들이 레즈비언 커플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쓰기가 싫어서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자.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이러스 재난이 먼저 들어왔고 이들이 굉장히 넓은 대륙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배경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방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다가 러시아의 대륙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달린다면 저곳으로 가자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육로든 이제 바다로든 러시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배경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러스 러시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떤 커다란 스케일과 배경은 그 주인공 두 여자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쓰면서도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무섭죠.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을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전 인류에게 비교적
비교적 공평하게 이제 닥치는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해서 썼는데, 저는 상상을 했을 뿐이지 이루어지길 바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 속의 상황이 훨씬 더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빗대어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코로나19가 끝일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현실에서 바이러스 재난을 겪으면서, 약간 집단 지성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의 저는 어둡고 악한 면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이들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좀 더 인간을 신뢰하게 됐달까? 저는 그런 면이 생겼고,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믿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란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팬데믹을 겪은 후에 그런 걸 소설을 쓰려면 너무 상상력의 제한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무관심하더라도 겁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쓴

0: 소설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속한 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제 소설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도 인류 보편의 사랑과 희생과 가족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이질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반, 호기심 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써도 될까? 정말 현실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면 어쩌지?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책임감이 무겁고 어렵다고 해서 안 쓰고 있는 거는 더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쓸때딱 무조건 이제야만 보여주자, 이 거리감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이재아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일을 겪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재아가 되려고 했죠. 모든 것을 재아의 시선에서 보려고 했고 생각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알수 없는 것은 글을 쓰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는 제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을까? 이거 써도 될까? 훨씬 그 어떤 소설을 쓸 때보다도 질문을 많이 했던 소설이에요. 저는 제가 쓰는 인물의 편에 서섰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렇게 써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3자나 객관화를 하거나 뭐 제3자의 시점이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인물을 바라보는 순간 글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이입을 해서 쓰자라는 편이고, 그렇게 써서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쓰기로 한 이상 이 사람이 그냥 당하는 이야기만은 쓰지 말자. 마냥 당하는 이야기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을 쓰고 싶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인물의 편에 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면이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소설을 쓸 때는 그냥 분노만 할수 있었어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사람들의 어떤 부당함과 이중적인 면과 그런 악의와 뭐 위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아이였을 때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어른이기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나쁜 태도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화만 내는 소설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최소한 이 세계가 왜 그런지 스스로 설명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냥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쓰기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완전한 희망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은 정말 어릴 때나 할수 있는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어른스러워지자, 어른의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들이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저는 이제 내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2, 3일 뒤면은 독자분들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 성장 소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장 쓰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막 탈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1: 네, 안녕하세요.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한배 실무 통번역과 윤옥괴라고 합니다.

권역가가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제 전공은 대학 전공은 한국학이었고 석 박사 과정의 전공은 한국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한국어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번역하게 됐고 또 번역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번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번역한 책을 출판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고생한 과정의 결과이고 또는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그런 능력, 그리고 배경 지식하고 번역 스킬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언어 지식이라는 것은 춘발어와 도착어 다 잘해야 하고요. 춘발어를 잘하면은 원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착어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도착어로 번역한 문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춘발어와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번역하기가 어렵고요. 원문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도착어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화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독자들이 그 문화에 좀 맞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스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은 번역 과정이 많이 편해지고 또 번역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첫 번역서는 한국 고전 심청천이라는 작품인데요. 번역하고 출판하게 된 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결국 내가 번역한 책이 번역되었구나라는 생각하고 또는 이제부터 내가 번역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홍길동전 등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 왔습니다. 저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역사서를 번역해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바로 삼국사기이죠. 삼국사기는 두 권이 있는데요. 1권과 2권을 모두 합하면 한 1000페이지 넘습니다. 삼국사기는 뭐 아시다시피 김부식이라는 대신이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그 가지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번역하려면은 거기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삼국사기 2입니다. 삼국사기는 제가 번역했을 때는 가장 어려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또 번역할 때도 공을 많이 들여서 한 작품입니다. 묘반 정당국스기. Ngày nay, các học sĩ, đại phu đều yên tâm có thể nói rõ được sách Ngũ Kinh, Sử Thư Chư Tử và các sách sử Trung Quốc từ thời Tấn đến thời Hán. Nhưng đến các việc trong nước thì
thì bỗng dưng trở nên mịt mờ, không biết đầu đuôi. Đó quả là việc đáng buồn. Huống hồ, Tân La, Cao Cú Lệ và Bách Tế kia được lập ra, đứng tựa thế kiềng ba chân. Vì lấy lễ để giao thông với Trung Quốc, nên liệt truyện của cả ba nước mới được chép trong sách Hán Thư của Phạm Diệp hay sách Đường Thư của Tống Kỳ. Như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ấy, những việc của Trung Quốc thì được ghi chép tỉ mỉ, việc của nước ngoài thì chỉ được họ chép sơ sài, không thể đem tất cả các sự thật của ba nước chúng ta chép vào đó được. Hơn nữa, sách cổ ký có văn từ thô lỗ, cọc cằn. Sử tích thì thiếu, không thể hiện hết và không khuyên răn được cái thiện, điều ác của nhà vua, lòng trung thành và lòng tà niệm của các quan, mối an nguy của xã tắc và việc trị loạn trong nhân dân. Giờ đây, đúng lúc có được nhân tài uyên bác, cùng viết nên lịch sử một nhà, truyền cho hậu thế, sáng tựa nhật nguyệt muôn đời.

2018년부터 이제 축구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또 요새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번역가 분들도 번역 능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번역 저서도 독자를 많이 끕니다. 물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유교 문화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그런 차이점을 모르면 번역할 때는 어렵고 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은 수식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식 부분을 주어의 수식 부분인지 또는 목적어의 수식 부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루거나 혹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는 권장들을 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많이 번역했는데요. 제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랑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역사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꿈이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 역사 자료들을 각 시기별로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번역하고 싶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오네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이분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오네도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요?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1: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부리부리 이선우.
3: 어,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았어요.
3: 오, 진짜로요?
1: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메디힐.
0: 마데카솔이죠.
2: 마데카솔.
0: 아, 메디힐의 그 마데코 사이드? 아,
2: 마데카소 사이드.
0: 아니, 마데카소 사이드.
2: 앰프.
0: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바로 한마디 해주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0: 자, 이제 순서 여러분들 한번 각각 분들.
1: 한번 해봐.
2: 와엿 출격.
1: 오케이.
0: 저는 후발 주자로 가겠습니다.
3: 네.
0: 내가 어무할게. 먼저.
4: Excuse me.
3: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5: Yeah.
3: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 beauty?
5: Yeah.
3: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5: Russia.
3: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5: Хорошо.
3: Хорошо?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4: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5: When is 17 concert?
3: 17 concert too.
5: Yes.
3: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5: Yes. Many projects. It's
6: quite popular.
3: Oh really? In Russia?
5: Yeah.
3: Oh.
5: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7: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5: Yes.
3: Okay, I got it.
5: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7: We trust you.
5: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7: Dr. G.
3: Dr. G.
7: Yeah. Cream, serum, and not toner,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0: 닥터지 일단 닥터지 하셨습니다.
7: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6: Like it's not sticky.
7: Yeah.
3: What about you?
5: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5: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5: Yes.
3: Oh,
5: yes.
3: Okay. Yeah,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7: How long
3: did you use it?
7: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5: Me too.
3: 2 years?
5: 2-3 years.
3: 2-3 years. Oh.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0: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K Beauty.
5: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아까 또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더 낫다고 했잖아요.
0: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와,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0: This is K
3: Beauty.
0: Beauty. 그리고 확실히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K 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0: 제품들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PP를 주세요.
0: 주세요.
3: 더 열심히 할게요.
0: 주세요.
3: 예.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0: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0: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풀 냄새?
0: 대본대로 하죠.
3: 이거는 혼빵 냄새 아니야?
0: 그러니까. K뷰티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는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데인가 봐.
0: 소금빵.
3: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8: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0: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9: 다들 여기 안 가서.
0: 고마워요.
3: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3: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3: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3: 저는 이해나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10: 네.
0: 좋습니다.
3: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10: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3: 아, 정은수님.
10: 네.
3: 왜 근데 서울에는?
10: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1: 아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10: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1: 어,
10: 진짜요?
1: 왜요?
10: 진짜요?
1: 왜요?
10: 좋죠.
1: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10: 네.
1: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10: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1: 아이브로우.
10: 되게 좋아요.
1: 오, 어떤 면에서 더?
10: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10: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1: 오.
10: 네, 그래서 거의 거 봤어요.
2: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0: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1: 그렇죠.
10: 그렇죠. 두 그럼, 통째.
1: 그렇죠.
10: 아 아니 나 그거 저 응. 고3 때부터 썼어요.
1: 응.
10: 네, 그래서 세 통째?
1: 세 통째.
10: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응. 그게 세 통이 그.
1: 그러면.
10: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네. 통을 4년을 썼어요.
1: 오.
10: 하나를
1: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10: 오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10: 제가 추천해요.
1: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 네.
0: 또 아. 이제 이 네. 기회를 통해서 ATG 성환님에게
1: 네. 한번 네. 인사해 주시죠.
10: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 통화로 보내시고,
10: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1: 아, 진짜로요?
10: 진짜로 팬이에요.
1: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1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0: 진짜
1: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0: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1: 네.
0: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1: 네.
0: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1: 네네네.
0: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1: 네.
0: 가슴 한 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0: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맞는 제품.
1: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0: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와.
1: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0: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 과학이라는 단어와 네.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1: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 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0: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 준대요.
1: 오, 진짜?
0: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야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해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네.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요.
0: 쭝.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0: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 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쵸.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1: 리허설 한번 해야죠. 네,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1: 오! 오! 이거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1: 오! 아 이거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1: 네.
0: 퍼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0: Yeah.
1: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네. Yeah.
1: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1: 아 많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이제 네.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도전?
1: 네,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1: 도전!
0: 도전 오.
1: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MC.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1: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1: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0: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해야지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네.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2: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디포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2: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2: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리웠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2: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2: 그렇죠.
0: 과학이죠. 그쵸? 사이언스.
2: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2: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2: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2: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2: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2: 맞아요.
0: 숟가락 서비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2: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2: 한번 해볼게요. 네.
0: 어때요? 지금 촉감이?
2: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2: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분리해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2: 네. 사장님.
0: 사장님.
2: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2: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2: 오.
0: 투명, 이게 좀 불투명색으로.
2: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2: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2: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2: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2: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2: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2: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2: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2: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2: 네.
0: 먼저 뽑으세요.
2: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2: 네.
0: 아, 왜요?
2: 왜냐고요?
0: 네.
2: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 혼자?
2: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2: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하죠.
2: 클렌징 밤.
0: 예.
2: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2: 역시 이션 분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2: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2: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했어요.
2: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2: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렛츠고!
0: 리뷰북 타임.
2: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네. 좀 찾아봤어요.
2: 찾아봤어요?
0: 이제 깨달았어.
2: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느낌.
2: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2: 아, 왜요?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아, 네.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함이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닉.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안녕.

0: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1: Oh my, the aroma. The smell of Korean food here.
0: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2: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0: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1: Annyeonghaseyo, everyone. Buongiorno.
0: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excitement. Turmoil?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3: 네네.
0: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3: 그러니까 도다리.
0: 도다리?
3: 봄도다리.
0: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3: 이제 꽃게.
0: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o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Look at this. This is ko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꽃게 땅 같은 거.
4: 땅도 맛있고.
0: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3: 여기
0: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꽃게 주세요.
4: 많이 들어있는 꽃게가. 네.
0: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3: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3: 드셔보세요.
0: 먹어도 돼요?
3: 어, 괜찮아요.
0: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3: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0: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3: 네, 네.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1: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6: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0: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6: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0: 술이랑 이거 잘 맞죠?
6: 네.
0: 잘 어울리죠?
6: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0: 소국주?
6: 응, 한산 소국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0: 아, 요?
6: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0: 진짜로?
6: 네.
0: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6: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5: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7: 네, 네 맞아요.
5: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7: 네, 볶음.
5: 볶음.
7: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5: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8: 여기겠습니다.
5: 어, 감사.
8: 감사합니다.
5: 어,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황금.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0: 진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아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잠깐 침 넘어가요.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다단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원항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1: 짠,
0: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쭈꾸미 볶음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쭈꾸미랑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네네네,
0: 깻잎도
1: 같이.
0: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0: 한 상이에요.
1: 저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면 오늘 앉은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What?
0: 어떤 거? 아, 그 기름?
1: 네.
0: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제가
0: 때워야 돼요.
1: 봐서 너무 맛있어요.
0: 오,
1: 괜찮죠?
0: 짠! 아, 너무 좋아요.
1: 너무 맛있어요.
0: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0: 아, 형. 큰일 났어.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거.
2: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습니다. 뮤직
2: 스타트!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0: 오.
1: 어때요? 어때요? 이기는 거 같죠?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try 한번 해 봐요.
0: 오케이.
1: Let's go.

0: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어?
1: Am I doing it right?
0: 노래 봐. 노래 봐. 그렇지?
1: Am I doing it right?
0: Uh-huh.
1: Am I right?
0: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Uh-huh.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yeah.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na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휘브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파우 파우 파우 파우 예 뜨겁습니다.
0: Yes.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파우입니다.
0: Alright.
1: 와와와 oh,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오,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well,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6: 스파이시.
5: 스파이시.
1: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 아, 네. 혹시.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We got the flavor 해서
0: 아, flavor.
7: 맞아요.
0: 맛을
7: 이렇게
0: 아하.
7: 포인트입니다.
5: 오,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7: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Right.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를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Pao's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아, 와우.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o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o'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와우.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혹시 네. 댄서신지 너희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4: 오! 댄서지?
0: 이게 왜 진짜지? 이게 왜 진?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예, 감독님, 네. 음악 주세요. We got the flavor. Name on so okay. Show it. Hands up if you're feeling it. 좋습니다.
2: Spicy.
0: Spicy. We got the flavor.

0: I 너무 좋습니다.
1: Pavlina, what did you think?
2: Oh, I love it.
3: 아,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2: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0: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4: 어,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0: Yeah,
4: 누구였어요?
5: 저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1: Yes. He thinks 파블리나.
6: 파블리나.
0: 좋습니다.
1: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1: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2: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0: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7: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1: Wow.
0: So yours said i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8: 어,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뽀득뽀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0: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0: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9: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어려운 질문. Such a hard question.
10: 어,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4: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10: 어, 동현에게? 전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 동현이 형은 이제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1: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ngyeon's lifestyle because Dongyeo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ngyeon.
4: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Okay.
8: 어,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4: 아, 네.
0: 네.
8: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4: 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0: Yes.
3: 그러면 아, 저도 네. 안 바꿔요.
8: 저도. 말 시작하겠습니다.
1: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4: 좋습니다.
1: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2: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0: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5: 저는 아, 개인적으로 우리 홍이.
3: 와! 와!
5: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치 한번 보여주시죠.
0: 예! 가디건 모델.
4: 예.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었었나요?
10: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아, 네. 시키는 대로 했어요.
4: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1: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2: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0: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어,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4: 좋습니다.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Dongyeon,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8: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ing to give you a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1: All right, all 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4: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리 케이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네 많이 들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ye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t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real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Simply Special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Gravity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1: Bye.

0: 다섯 번. 네 번.
1: 평신
2: 이제
0: 형님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3: 그
1: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2: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그다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2: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0: 내
1: 흥 배
0: 너 좀 내려가지.
2: 내려가지.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2: 네
1: 일어나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2: 어 생각보다
4: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0: 있으면 돼.
1: 그치.
0: 자 적응돼.
1: 흥
0: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0: 어, 네,
2: 네, 알겠습니다. 네,
1: 원래
0: 그건 뭐 지사한테는 또.
5: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6: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7: 자, 하나, 둘, 셋. 영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2: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5: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ll right, guys, are you ready? Let's go.
1: 빨갛대요, 빨갛대. This is red, and after being steamed, it turns more red.
2: 뭐지? 우리 가서 아줌마 그리고 뭐 가게 주인들이랑만 이야기하면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3: 뭔지 알 것 같은데 살아있는 모습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말린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단 건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4: What is that? This fish? This type of fish can be cooked in various ways. This inhabits only in the East Sea.
5: 힌트가 괜찮나요?
6: 뭐 다섯 개 있는데 뭐 걱정.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어,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0: 커튼을 걷으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오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오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대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대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대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는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네.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 놓을까?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파트라시도 있겠죠.
1: 개가 어디 있어?
2: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아,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시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아,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봤어요.
0: 작가님이 화가 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건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아, 그렇습니다. 추측인 거죠.
0: 네, 그렇죠.
2: 작품을 쓱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네.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디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라는 공간은?
1: 홍제위원이라는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도 홍문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상가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1: 네.
0: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또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1: 네.
0: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1: 네.
0: 저 보면서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저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 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1: 네.
0: 만들어져서
1: 네.
0: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저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0: 네.
1: 네, 스크린의 역할을 스크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1: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0: 바라트?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돌이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는 제나라고 합니다.
4: 제나!
5: 반갑습니다.
1: 무슨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0: 네.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6: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4: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6: 하고 싶어요.
3: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6: 저는 힌트 드릴게요.
0: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6: 고제나! 고제나!
1: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다리 이렇게 거 있잖아! 그!
0: 아이브!
6: 저는 처음이에요!
0: 혹시 장원 형님?
6: 네! 네, 맞아요.
1: 장원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0: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1: 정석이죠.
0: 장원 형님은? 글리터,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6: 네.
0: 특히 젤리 립이랑 탕후루 립은 약간 유행의 선도자?
1: 화려하고 뽀짝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6: 네.
1: 또 이걸 붙여야겠죠?
0: 아, 붙어.
1: 붙이는 토너.
3: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 지난달?
0: 지난달?
6: 네.
1: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말을 잘해.
6: 네, 공부하고 있어요.
0: 한국말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6: 오랜만이에요.
0: 그래. 오랫동안?
6: 네, K-POP 팬이.
0: 아~
6: 네, 팬이라서.
0: 다음 편에는 저희 시트팩을 가지고 올까요?
1: 그러려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 자, 이제 한번 돌을 살짝 걷어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려면?
0: 이것도 약간 촉촉한 프라이머인 거죠. 네.
1: 저번이랑 다르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약간의 글리터 같은 느낌이 들어간 프라이머예요.
0: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약간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6: 네.
0: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6: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 가봤어요?
0: 네, 저 두 번.
6: 아, 진짜로? 와, 너무 부럽다.
0: 너무 좋아요.
6: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0: 네, 부산도 진짜 좋아요.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6: 아, 사투리?
0: 사투리.
6: 모하노.
0: 어디가노?
6: 어디가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사투리 많이.
1: 맞네.
0: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6: 가야?
1: 가야.
0: 가야.
1: 걔가 걔야.
0: 오.
1: 서울말로.
0: 오.
6: 어렵다.
0: 한글말.
6: 한글말
0: 진짜 어려워. 어떤 드라마가 최애예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6: W 알아요? 뭐지? 이종석 그
1: 배우. 이종석?
6: 네.
1: 이종석님 나오는 거?
0: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처음부터
6: 저는 많이 봤어요.
0: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6: 네.
0: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6: 한강?
0: 한강.
6: 한강 너무 좋아요.
0: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6: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0: 맞아.
1: 커플?
0: 약간 K-드라마처럼.
6: 네, 서울 안 가요. 서울 너무 슬퍼요.
0: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1: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0: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1: 크림 아이섀도우.
0: 노란색도 섞으셨어.
1: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들려고.
0: 아.
1: 또 언더에도 색감을. 장원영 특유의 그 빨간 핑크.
0: 중앙 쪽은 약간 색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1: 중앙 쪽에 펄을 좀 많이 발려보려고요.
0: 아. 글리터가 딱 올라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 자,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0: 장원영님의 아이라인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1: 약간 좀 두껍게 그리는 편이더라고요. 사이를 좀 채우겠습니다.
0: 배우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약간 브라운 계열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엔
1: 블랙? 오늘은 조금 더 어둡게.
0: 어둡게. 초집중 모드. 아이는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1: 네.
0: 그러면 속눈썹은 어떻게 포인트 주실 거예요, 오늘?
1: 오늘 속눈썹은 쫑쫑 도전해보겠습니다.
0: 쫑쫑.
1: 속눈썹은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6: 아니요.
1: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3: 아일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1: 아, 연장.
3: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매일 붙이는 거 말고.
1: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스카라 묻혀서.
3: 덜어내서 빈센트 집어가지고.
1: 이걸 또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3: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1: 불고대를 한번 갈까?
3: 불고대.
6: 불고대?
3: 불고대.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6: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게 완전 빠지게 돼요. 불고대를 하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1: 송어서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6: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았죠?
3: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불고대.
1: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 버렸죠.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이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3: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6: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1: 근데? 아, 파만다?
3: 판단다.
6: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1: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으로 발라놓고
3: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0: 애교살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밝혀야겠다.
1: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0: 네. 아이라이너.
1: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신 거죠?
0: 그림자.
1: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0: 이거는 뒤트임.
1: 뒤트임?
0: 언더시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1: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가닥가닥 언더 속눈썹 타임.
0: 일단 눈화장이 됐고
1: 그러면 인간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2: 네.
1: 하나, 둘,
2: 무서워.
0: 짜잔.
2: 우와.
0: 어 뭐야?
1: 너무 예쁘죠?
2: 네. 우와 신기하다.
0: 너무 예뻐.
1: 신기하죠?
2: 네.
1: 너무 예뻐요.
2: 와 무한초원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0: 내 눈이 커요.
1: 오 예쁘다.
2: 아 마음이 너무 새로워요.
1: 오 예쁘다. 아직 안 끝났어요.
0: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 이제부터 시작.
2: 기다릴게요.
0: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1: 원영님 항상 이렇게 핑크색을 많이 올리시는 핑크. 것 같아요.
2: 빨간색도.
1: 찐핑
2: 블러셔.
0: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1: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0: 코도 좀 이어지게 네.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
1: 핑크핑크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거든요.
0: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1: 큐빅인가요?
0: 큐빅입니다.
1: 오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0: 코 노즈 브릿지를 한 거예요.
1: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2: 어, 저도요.
1: 그죠 그죠.
0: 점이 어디 있었죠?
1: 점이 눈 밑에 하나랑 그리고 입 쪽에 하나가 있어요.
0: 점을 하나 제니님 찍어볼래요?
1: 제가 또 주근깨를 많이 집에서 찍어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2: 됐어?
0: 톡. 좋았어.
1: 점이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원영님 메이크업에서.
0: 이제 립을 좀 해볼까요?
1: 립 펜슬도 핑크. 오늘은 다 핑크.
0: 오늘은 다 핑크. 핑크 섀도우를 좀 올려볼까?
1: 입술에다가요?
0: 입술에 요즘 이렇게 번지게 하는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번지게.
1: 오늘 자연스럽게 되네. 그 뒤에 이제 젤리 립을 만드는 거고요.
0: 네.
1: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형.
0: 그렇죠. 완전 글로스. 핀살 무기가 나요.
2: 인이요?
0: 소품으로 이걸 샀어요.
1: 너무 귀여운데요?
0: 이게 있어요. 아이돌이지. 이렇게.
1: 그죠.
0: 이게 아이돌이지.
1: 진짜로.
0: 아이돌.
1: 뱅뱅.
2: 세나님.
1: 뱅뱅뱅뱅뱅.
2: 세나님.

0: 너무 예뻐요.
1: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2: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3: Bang, bang!
4: Let's go, let's go!
5: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2: 와, 너무 예쁘다.
4: 약과!
5: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0: 이 금귤 맛있겠다.
5: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0: 귀여워.
4: 하나, 둘.
5: 오케이.
0: 귀여워, 귀여워.
5: 원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0: 야, 여기 맛있다. 밸런스가 좋네, 음식이. 맛있지?
2: 맛있어요.
6: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진짜 공주처럼 기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아니 근데 여기 경주 아니에요?
1: 네 경주 맞죠.
0: 근데 경주는 불국사 이런 데 아닌가? 유명한 데가? 여기는 그냥 제주도 같기도 하고 강원도가 강원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풍력발전소요, 그죠?
1: 평창 쪽에.
0: 아 그렇죠.
1: 여행메이트가 여기서 만나자고 추천해가지고.
0: 아 여행메이트가 그럼 오늘의 여행메이트는 누굽니까?
1: 근처에 있는 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0: 근처에? 설마 저걸 타고 오셨나? 아니겠죠? 저분인가? 왠지 약간 날씨 있는데? 가볼까? 아, 날씨 있는데.